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면 고향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머니들은 서로 정담을 주고받고 할아버지들은 장기 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먹는 수박은 그야말로 속까지 시원해지게 하면서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향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갈구고 닦아놓은 애틋한 삶의 토성입니다.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납니다. 대련에서 근무하는 정민아 씨는 타양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즐겨 듣는 노래 나리 꽃을 요청해 봤는데요. 정민아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고향은 우리의 삶에 푸근함과 정겨움을 안겨주는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향에 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고 보고 싶었던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용정시의 최은자 씨는 여름이면 소꿉 시절 친구들과 함께 시내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면서 소꿉 시절 친구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소품 광고 찍던 날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머리를 번쩍 들고 예. 얼쏘 저 앞을 내다봐. 그래야 달라. 얼쏘 예. 야. 곱게 그렇지 사뿐사뿐 사뿐 아름답게 그렇지 컷! 아 카메라 보고 웃지 말라는데 어째 자꾸 웃는가 말이오.
2: 아이고야 전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아, 어찌다 나오는데 참 잘 나와야 되지. 벌써 저 앞집에 복도 엄마 보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잘하다 했거든.
1: 이거 이분 빨리
3: 야야야야 웃게 해라. 그래도 우는 거보다 웃는 게 낫지 않겠냐?
2: 그렇지
1: 그래 엄마 엄마는 삐치지 말고 저기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어 그 대사나 보여? 아이고
2: 예?
1: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웃으면 되는가 말이오.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2: 아이고 나는 텔레비를 찍는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든다. 야 어찌다 배워야 되는데 완전 사기나 줄게.
1: 글쎄 그건 다 좋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야 저 카메라 쳐다보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라 말이오.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하라 말이오.
2: 이거 보셔. 야 근데 요 카메라 여기 진짜 똥이긴 있다. 저기 그저 쳐다볼 때면 고소 아랫다리 와들와들 떨기지 시긋땀이 쩔쩔 나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
1: 이모 저는 집에서 드라마랑 그렇게 말 못 당겼지 미네 연기에 대해 효과 없어.
2: 아 정말? 보는 거랑 직접 배우 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3: 그거는 다르다.
2: 아, 긴장해 죽겠다.
1: 말해 줄게요. 잘 됐어? 응. 이 연기란 건 말이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인데
2: 이거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배워하지.
1: 여가 봐라 여가 나 강의라는데 어? 알지도 못하며
2: 그럼 동무 오래 말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3: 아니 해봐라
1: 아니 이제
3: 니 해봐라
1: 동무
3: 해봐라
1: 한번 잘 보냐 니 하는 거. 아리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동물 동물
3: 아이고 지랄이다 지랄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어쩌나냐. 아이고 저 돼지 대퉁으로 다 뚫고 나온다 야. 자 오늘이 시집가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난리다 난리.
1: 엄마 단우 내 시집 보내도 되니까
3: 가 오늘 가겠다잖아.
1: 엄마 엄마는 그래 저 돼지 새끼 중요하고 이 친아들이 중요하고
3: 난 돼지 중요하다.
1: 엄마 나는 오늘 이 광고 촬영 우리 집 쌀 광고 촬영 꼭 찍어야 되니까 잘 듣어요. 우리 오늘 이 영화에만 집중하자.
2: 오신다 이거 잘해야 돼.
1: 어휴 감독님
4: 연습 잘 됐습니까?
5: 예.
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식으로 찍겠습니다.
1: 예.
4: 자 준비해 주세요. 저 카메라 준비. 준비. 저 배우들 위치해 주죠. 자 준비.
1: 이렇게 나오고.
4: 레디. 액션.
5: 잘한다. 우리 이 아들을
4: 오 그렇지.
5: 잘한다.
1: 야, 끝내내 놨다 쌔구요.
4: 자, 쌀주머니가 이거.
5: 그렇지.
4: 아줌마 힘.
1: 야, 덥다.
4: 정겹게, 정겹게. 아, 컷! 야, 아주머니.
5: 예?
4: 그 땀을 좀 정겹게 닦아주면 나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걸레로 때 묻은 장판을 쭉쭉 닦는 것처럼.
2: 아, 아니다. 난 이제 용 정겹게 닦았는데.
4: 아 어디 성격게 닦았을까? 대수 석성 문질러 놓더구만. 아이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을까 그게?
1: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4: 저 다시 한번 닦아보죠. 다시
1: 닦아.
4: 예.
3: 장판에 다시.
1: 아가?
4: 이야 꼽지 일어나겠습니다 꼽지.
2: 이야 감독님 난 정말 장판을 깨끗하게 닦자고 노력했습니다. 여보세요 감독님 장판에 빛이 바짝바짝 나.
4: 이야
3: 감독님 이제 저거는 우리 며느리 최대한 정겹게 닦은 게 그렇소. 자야 원체 털터라.
4: 아 이거 보는 사람이 미네 감동 못 봤는데 어찐가.
2: 그래.
4: 저 할머니 아유.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있잖아. 예? 대사를 외우셔. 예?
5: 자야
1: 정말
4: 저 아줌마이 그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
2: 그래 뭐
4: 정겹게
1: 정겹게 예.
4: 그리고 그 뭐니까 장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장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4: 집에 귀한 자식이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낚아보셔.
2: 아들!
1: 아들! 네. 아,
2: 그러니까 우리 강미다 하고 생각하고
1: 그렇지!
4: 자자자
1: 알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4: 자자자 한번 닦아보셔 한번 닦아보셔
1: 닦아봤어 응.
2: 알았지어 이거 여보 거봐 어찌까 이거 거봐라
1: 그렇지
2: 그... 야 이 자식아 니 숙제를 했냐?
4: 아니 숙제를 왜 물어본 거야?
2: 야 요새 전더 숙제라 하고 말아댕긴다
1: 야 감독님 이거 뭐 장판이 됐다 아들이 됐다며
4: 아이고 남편이 됐다
2: 이제 그만 아들이라 해
4: 야 이거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6: 정말 아이 글쎄 말이다 야 이게 야 영화를 한번 찍는 게 더밭에 나가 이 꽝꽝 하기보다도 또 힘들다 야 아프세?
1: 일어서 엄마 와서
2: 감독님

0: 내 이거 광고 전혀 잘 모르긴 해도 어째 이런 거는 진짜 배우들을 모시고 찍을 게지. 우리 같은 촌 사람들을 데리고 찍습니까?
1: 무슨 험악 소리야.
2: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농민들이 직접 홍보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1: 옳습니다. 예.
2: 그래서 배우를 안 쓰는 게입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잘했습니다. 글쎄 믿음이 가서 좋긴 좋은데 야 저 카메라 저게 빨리 쳐다볼까나 난 좀 막 긴장합니다.
1: 에이 달달이 나는 지금 하나도 긴장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2: 아저씨는 너무 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자자자자 잡담 그만하시고 잠깐 이제처럼 하되 숙제만 빼주세요. 예?
0: 아 숙제만 빼요?
2: 예예예. 그리고 그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부분까지 쭉 내려가겠으니까 어떻게 대사는 잘 외우셨습니까?
3: 아이고 난 아때부터 암기 내는 데는 선수야.
1: 아이 간장님 아이 됩니다. 아이 됩니다. 우리만 아이 됩니다.
3: 어제?
1: 엄마 어? 엄마 이거 못하.
3: 어제 못하냐? 우리 세 식구 이래 탁.
1: 야 엄마 이 광고 촬영하는 게 무슨 애들처럼 장난하는 거니까.
3: 그래 뭐
1: 엄마 이거 했다가는 저녁에 거기서 큰 별로 알아누울 수 있어.
3: 아이고 마, 내 알론다.
1: 야 엄마 그럴까요? 여기 가만 앉아있어.
3: 아이고 야
1: 가만 앉아있어.
3: 이게 무슨 간도네. 소리야?
2: 왜?
1: 저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런 예. 말을 쭉 빼버리셔. 나를 시키죠. 내 한번 해야 되겠어.
2: 아이 그건 아니된다. 그 할머니 마지막 대사를 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이 아드님 같은 분이 나와서 희쩍희쩍 웃으면서 이 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시고 그 누김이 있습니까?
1: 아이 나도 대사 있는 거 해보고 싶어 그랬는데.
2: 아이 됩니다. 이건 중점이기 때문에 빼지도 바꾸지도 못한다. 되겠죠?
3: 감독이 예, 예, 예. 그러니까 나 이 부분에는 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가?
2: 예.
3: 아이고 예. 그러면 내사 잘해야 되지.
2: 예 잘해야지. 그 할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까지 저 앞집에 친구 할머니하고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셔. 그럼 긴장 가지 않습니까?
3: 아, 알았어.
2: 예예예. 예.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아이고 마 저 저래.
2: 예예예 예. 한번 해보죠.
3: 아이고.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에 약수물을 먹고 자라는 녹색 잎쌀. 아이고 저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셔.
2: 이야
1: 엄마 대박. 우리 엄마 1등이요.
2: 할머니 제일 잘했습니다.
1: 엄마 용화배우 해도 되겠다.
2: 이번에는 이렇게나 하면 됩니다. 예,
1: 예.
2: 되지?
1: 예. 알았습니다.
2: 자, 카메라 준비, 조명 준비. 배우들 준비해 주세요. 저.
1: 저기요.
2: 자, 준비. 레디.
4: 여가 배우.
1: 에이, 가만히 있어. 보여야지.
2: 자,
1: 시작. 액션.
3: 그 사람이야.
1: 그렇지.
3: 하나.
1: 좋습니다.
3: 어디야?
1: 쌀 주머니 내려놓고.
3: 잘한다.
1: 어우야. 어우야.
3: 정겹게.
1: 그렇지. 자, 좋습니다. 할머니,
3: 잘한다.
1: 할머니. 대상.
3: 어제,
1: 엄마. 엄마, 제비.
3: 엄마야, 대상.
1: 엄마.
3: 말하라고.
1: 대상. 엄마 중간에서 빨리 아픈 거 말해야 되지.
3: 그래. 그렇수다.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땅, 맛있는 땅.
2: 야, 할머니.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살진 땅, 맛있는 땅. 그게 말이 될까? 야.
3: 네, 이제 그래.
1: 어제는 완전히 뭐 맛있는 땅이라고구나. 그게 말이 맞어?
3: 야, 네 이제 그래.
1: 가만히.
3: 뭐 이제 그랬어.
1: 어서 우리만 아이 된다 안 되더나.
3: 떨려.
1: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날 시키셔. 네 알겠어.
2: 아 아저씨는 대사 없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비켜. 저
3: 야.
2: 할머니.
3: 야.
2: 너무 긴장해 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저기 저 카메라 렌즈를 이젠가 저기 우리 안에 돼지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셔.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3: 그러니까 잘어.
2: 예.
3: 잘어.
1: 엄마.
3: 아이고 언영 그렇게 얘기해줘서 미니 아이 긴장하다.
2: 예. 자 우리 한번 해보시죠.
3: 알았어.
1: 돼지.
2: 자 준비.
3: 예. 아싸.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돼지 맛있는 돼지야. 세상에
1: 한번 돼지로
3: 쌀 해랑강 평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이 녹색 잎살 맛있는 쌀
1: 그렇지.
3: 세상에 둘도 없는 쌀
1: 그렇지.
3: 콱콱

0: 거기 시청자 아들 보고 이러는데 콱콱 먹어라 뭐 어떻게 될까?
1: 아이 그 카메라 돼지라며.
0: 아이 카메라는 돼지 맞는데.
1: 돼지 맞지?
0: 아이 카메라 뒤에는 전국의 시청자 아들 보고 있는데 돼지로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1: 그럼 저게 돼지 얼소 아. 돼지 아이요.
2: 아이. 아 뭐야?
0: 야, 아, 정말 답답하네 이거.
1: 아이고 모르겠다.
3: 야, 엄마. 저 뒤에 시청자들은 돼지 아니고.
0: 예.
3: 저 이 감독이 돼지란 말이오.
0: 맞습니다.
3: 야,
0: 뭐이라까?
1: 아이 좀.
3: 아이 미안한 말. 감독님, 내 거기서야.
0: 야,
3: 엄마. 엄마 때문에 내까지 요즘 막 헷갈려.
1: 뭐야 나도
3: 어쩌 이거.
1: 어리어리해서 모르겠다 야.
3: 야 이거 죽었다 못다 어째.
1: 떨려서. 감독님.
0: 예.
1: 이저 차라리 저 우리 시어마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시어마이 이 평상시에 동네에서 중점 발언을 혼자다 한다. 말씀이 용 잘한다. 혹시 안가?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긴장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지.
0: 아이 뻔히 적어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즉흥을 어떻게 안가?
1: 야 감독님
2: 할 수 있습니다.
1: 감독님
2: 마지막으로
0: 한 번만 모르겠대.
1: 예?
0: 마지막으로 한번 지키죠.
3: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3: 아야 오랜만에 엄마 엄마
1: 야
3: 엄마 이게 뭐야
1: 엄마 엄마 할 수 있다니까
3: 우리 이거 어제는 몇십 번 이어지면서 엄마
0: 저 이번에 들린 다른 집 같은 게
3: 이거 다른 집 같은 있는다 어째
1: 어머 우리 이거 다시 막에 몇십 번 이어지면서
0: 저 준비 레디
3: 부탁할게 엄마
0: 액션
3: 자 엄마
1: 긴장하지 말고
3: 긴장하지 말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말아 액션
1: 어머 빨리 말하죠
4: 그렇수다. 농사라는 거는 이 하늘을 믿고 가는 거라. 올해는 우리 대풍이 들어서 농민들이 얼굴에 그저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구만. 아이고, 3년 전에 우리 촌에 큰 홍수 들어서 우리 이 마을 껍질 한 벌 쫙 뺏겨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암두. 이 안에 이 젊은 애들 손읍 없어. 이 손읍, 이 손읍.
1: 엄마.
3: 엄마.
4: 이 노인의 손보다도 더 토실토실하구만. 아이고, 그래도 나라 정책이 좋아가지고 세지부 재준다, 빈곤호 탈출을 시킨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꽃폈었구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금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쏟아서 혼을 심어서 가꾼 이 녹색 잎사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옵소.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세상에 내놓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묵묵히 살아오신 우리의 어머니들. 곱던 얼굴에는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나둘 세월의 잔주름으로 깊어만 갑니다. 6월 26일은 훈춘시 신안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금선 노인님의 84주세 생일이랍니다. 훈춘시 자연자원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 김군 씨는 아들딸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한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노년을 잘 보내시라를 요청해왔는데요. 김금선 어머님께서 만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김혜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혜연 씨는 어린 시절 명절이 돌아오면 기대감에 부풀어 마음이 무척 설레었고 기분은 한층 들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혜연 씨는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밥상보다 못하다면서 고향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사랑하자 우리 연결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바로 성장의 계절이고 정열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고향의 여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슬플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어느 작가는요, 행복의 비결로 이걸 추천했습니다. 뭘까요? 석된 말로 일명 자뻑.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푹 빠지라는 건데요.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마치 마음의 비타민을 공급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란 거죠.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데, 당장 가진 게 없는데 나에게 반하고 빠질 수가 있냐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착각보다는 리듬을 바탕에 두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난 앞으로 잘 나갈 거야. 때를 만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마음이 신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것만큼 내 자신을 격려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도 사랑도 나는 다 잘해낼 거야. 다 잘 될 거야. 마음에 비타민 가득 충전하면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열어보시죠.

박학기 가수가 부른 비타민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비타민 가득 충전하셨나요? 비타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한테 그런 힐링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나 푸르러서 또 이 순간이 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이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했죠. 네, 자뻑

그러면서 그 작가님은 남의 말을 가려서 듣는 것과 함께 자뻑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안성훈 가수가 부른 당신은 명작이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우리 모두는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림춘화 작가님의 글 노력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남편이 실업의 위기에 처했다. 며칠 고민하던 남편이 비장한 결심을 발표한다. 이대로 있다간 애 공부 뒷바라지도 못하겠소. 먼저 돈을 꿔 삼륜차를 사서 쉬는 날이면 벌이를 좀 해야겠소. 원래 숙기 없고 과묵한 남편이 삼륜차를 몰겠다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걸까. 셋째 시누이한테서 돈 600원을 꿔서 남이 실컷 타던 낡은 삼륜차 한 대를 샀다. 그날부터 남편의 고된 삼륜차 벌이가 시작됐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다. 처음엔 낯이 가려워서 혹시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밤에만 나가고 으슥한 곳만 찾아다녔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가진 수모와 차별을 받을 때면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도 1원, 2원씩 돈이 호주머니에 차곡차곡 채워지니 차차 수치감도 다 잊고 떳떳하게 도문 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28일 만에 꾼 돈을 다 물었다. 우리 세 식구는 이젠 온전히 우리 차가 됐다고 마치 외제차를 산 것처럼 기뻐했다. 그 시절 골목길에는 깡패들이 종종 있었다. 온 하루 애써 번 돈을 몽땅 털리울 때도 있었고 영문 없이 걸고 들어 애매하게 얻어맞을 때도 있었다. 남편이 어느 하루는 금방 형기가 끝나 석방돼 나오는 중머리 청년을 태우게 됐는데 목적지까지 거리가 먼 데다가 내내 올리막길이어서 삼륜차를 몰지 못하고 손으로 밀고 겨우겨우 올라갔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삼륜차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남편은 돈을 달라고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맹랑하게 돌아왔다. 이처럼 힘들게 일하고도 허탕을 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밤에는 두 청년이 삼륜차에 털썩 올라타더니 삼사리나 좋게 되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다. 남편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았다. 다리를 건너서 차를 세우라고 하게 멈추려 했다. 그런데 내리막길인데다 관성에 의해 몇 미터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됐다. 이에 한 사람이 귀가 먹었느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꽥 질렀고 다른 한 사람은 쌍욕을 던지고 떠나갔다. 남편은 그 먼 곳까지 힘들게 끌고 간 것이 억울해서 돈을 달라고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소리쳤다. 그랬더니 한 놈이 글쎄 주먹을 내두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남편은 우라가 치밀었지만 무인지경 외딴 곳에서 변을 당하기보다는 참는 게 상책이라고 차머리를 돌려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남편은

분을 못 이겨 그들을 천벌 맞을 놈들이라고 욕했다. 나는 참 잘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갖고 상하기보다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며 남편을 위안했다. 3륜차 벌이를 시작해 남편에게는 명절이 따로 없고 주말이 따로 없게 됐다. 어느 해 설날 아침이었다. 남편은 전과 다름없이 3륜차를 타고 나가려 했다. 설날인데 오늘 하루만 쉬세요. 내가 말리자 남편은 오늘 같은 날에 장사가 잘 될 거요 라고 하면서 기어코 대문을 나섰다. 그런데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점심때가 지난 지 이스케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단가마 위에 놓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어디에 가서 찾을 수도 없었다. 늦은 저녁에야 남편은 세멘트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섰다. 내가 무슨 일로 늦었냐고 묻자 남편은 철로 화물차에서 세멘트 한 바구니를 불이우느라 늦었다고 했다. 남편은 아침부터 온 하루 흔들거리는 발판을 밟으며 쉴 새 없이 세멘트 포대를 날랐던 것이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힘에 부쳐 몸을 지탱할 수 없었지만 중도에 포기하면 품삯도 못 받을까 봐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 났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로고를 아끼지 않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어떤 땐 층집 짓는 현장에서 세멘트나 모래포대를 8층까지 메어 올렸다. 개인집 가스통도 메어 올리고 이삿짐도 실어 날랐다. 수도회사의 땅 파기 일도 수없이 했다. 삼복더위에 열기 오르는 세멘트길에서 손님을 앉히고 페달을 밤노라면 옷은 땀에 찌들어 소금 자국이 하얗게 젖고 겨울에는 아무리 발사계로 발을 꽁꽁 싸고 군화를 신어도 발이 얼어서 벌겋게 부었다. 나는 보기에도 끔찍해서 너무 추울 땐 어디 상점에라도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세요. 그러다가 발가락이 얼어서 잘못되면 어쩝니까? 라고 염려했다. 어느 날 학교 부근에서 19살 되는 어린 여자의 손을 잡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을 보고 손짓했다. 그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 물 한 병을 들고 나와 목이나 축이라고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겉모습이 너무 착해 보여서 애를 맡겨도 시름 놓을 것 같소. 내일 아침에도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 안 되겠소? 남편은 이런 일은 왠간에선 하지 않지만 할머니가 연세도 계시고 허리도 구부정한 것이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돼 그럽시다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아이를 맞을 시간이 되면 손님을 받지 않고 곧장 아이한테로 달려갔다. 아이도 남편을 무척 따르면서 멀리서부터 마다바이 라고 부르며 웃음꽃을 피웠다. 점차 할머니네 집 사정을 알게 됐다. 출국 바람이 불면서 할머니네 아들 며느리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칠순이 넘는 부모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으로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힘들게 손녀를 키웠다. 아이는 점점 커가지만
로인들은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자기 몸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어느 날 핸드폰 별소리가 울려서 받아봤더니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나, 우리 집에 빨리 올 수 없겠나? 룡감이 많이 아픈데 혼자선 어쩔 수가 없구만.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남편이 숨이 턱에 닳도록 페달을 밟아 할머니네 집에 가보니 할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되셨다. 남편은 할아버지를 업어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가 환자를 보더니 급성 심근경색인데 약도 이미 복용시켰고 제때 호송해왔기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며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남편은 또 할아버지를 업고 숨을 헐떡이며 입원실까지 모셔갔다. 그제서야 남편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뒤이어 할머니네 아들이 소식을 접하고 귀국했다. 그동안 자기 대신에 아이도 돌봐주고 아버지의 목숨도 구해줘서 자기 가족에게는 은인이라면서 사례금을 주며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품삯은 이미 받았으니 마음만 받겠소 라고 말하며 극구 사절했다. 얼마 후에 아이의 아버지는 연로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그렇게 돼 남편은 7개월 넘게 해온 아이의 기사 노릇을 그만뒀다. 그 사이 우리 아들도 대학 입시를 보게 됐다.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던 아들은 끝내 길림성에서 고등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중점대학에 붙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어려서부터 큰 포부를 품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중점대학에 쩍 붙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인가. 고생 끝에 락이라고 그동안 힘들었던 고통들은 말끔히 씻겨 나간 듯 사라졌고 하늘은 더 푸르고 넓어 보였으며 세상은 그래도 노력하는 자를 버리지 않아서 살만 난다고 생각되며 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들은 중점대학에서 석사 연구생 과정까지 원만히 밟고 지금은 상해의 한 이름난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개발 책임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삼륜차를 몰고 도문시 길거리에서 땀을 휘뿌리며 보냈던 22년 세월. 돌아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기나긴 로정이다. 우리는 결혼해 40여 년 동안 수많은 가시밭길을 헤치며 예고 없이 불쑥불쑥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물러앉지 않고 용감히 도전하며 꿋꿋하게 살아왔다. 오똑이 정신으로 살아온 발자취마다 우리들의 피타는 노력이 숨배어 있다. 쓴맛을 많이 받기에 단맛을 알고 단맛을 받기에 만족할 줄 안다. 우리에게 행복한 오늘이 있게 된 건 남편의 헌신적인 희생정신과 끈질긴 노력 덕분이다.

금방 림초나 작가님의 글 노력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장벽에 또 때로는 두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도전과 노력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큰 꿈까지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죠. 허우, 여러분은 요즘 새롭게 시작한 일,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 아닐까요? 이런 명언이 있죠. 성공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에 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고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봅니다. 당신의 멋진 도전과 노력은 오늘도 세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있는 곳이 락원이라는 문장처럼 긍정의 말을 반복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오늘도 잘해낼 거야 하며 속삭여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신감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쌓아가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가면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장고를 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통장 장고와 마음의 장고라는 제목의 글을 봤는데요. 러후 대비에서의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단락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다는 것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털어버리라는 뜻인데 재우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에 따르는 장고가 해석의 고리가 된다. 마음의 장고 앞에 적금부같이 붙는 말이 있다. 통장 장고다. 한 사람의 일생을 은행 계좌와 연결시키면 생애 자체가 은행 계좌의 장고를 누리고 그 장고가 줄어들면 열심히도 장고를 누리는 끊임없는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 계좌 장고가 바닥이 나면 큰일이다. 더군다나 러후생활 보상에 있어서 은행 계좌 장고가 러년의 안정감과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장고는 무엇일까? 마음의 장고는 취미생활, 건강관리, 긍정적인 사고, 가족의 화목 등이다. 이 장고 역시 러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 그래서 러후 생활에 필수적인 두 가지 장고, 즉 은행 계좌 장고와 마음의 장고를 동시에 늘려야 한다는 저언이 나온 것 같다.

네, 물질적 풍요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토대가 되고 마음의 풍요는 현명한 재무 결정을 이끕니다. 두 영역의 성장 그래프를 함께 확인해 보시며 행복한 노후 계획을 작성해 봐야겠습니다. 네, 물질적 안정이 주는 평안함과 마음의 풍요가 주는 자유로움이 만날 때 노년은 비로소 인생의 황금기가 됩니다. 또 은행 계좌의 숫자보다 내일 아침의 기대감이 은행 창고보다 건강한 신체가 진정한 부의 척도임을 깨달을 때 이러고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료화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학창시절.

다락방에 쌓아뒀던 어려된 물건들을 하나둘씩 꺼내보듯 때로는 기억의 저편 너머에 있는 아련한 추억들을 살그머니 끄적거려본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빛이 바래지지만 그래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 소중한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삭막하지 않고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추억은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그땐 그랬지. 이런 감탄이 많아진 걸 보니 아마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얼마 전에 음식점에 갔다가 메뉴에서 뜻밖에도 덜썬 무밥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망설임 없이 주문시켰다. 이었고 뜨거운 덜솥에 담긴 무밥이 상이 올랐다. 뜸이 들기를 기다려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더니 구수한 밥냄새가 펄펄 풍겨와 코를 자극했다. 거슬거슬하게 잘 지어진 밥을 주걱으로 살살 저으니 적당하게 익은 무와 하얀 쌀밥이 어우러져 용기가 자르르 흐르며 나를 유혹했다. 공기에 김이 물물 나는 밥을 퍼담고 양념장을 한 숟가락 넣어 쓱쓱 비벼서 입에 넣었다.

고소한 쌀밥과 달콤한 무오, 거기에 짭짤한 양념까지 어우러져 그야말로 환상의 맛이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무오밥이라서 그런지 더욱 별미였다.

지질이 가난했던 학창 시절에 모밥은 질리도록 먹었던 음식이다. 지금은 덜서태 담겨 귀한 대접을 받는 메뉴가 됐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모밥은 가난한 시골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단골 음식이었다. 언젠가 모밥이 먹고 싶어 집에서 압력밥솥에 해본 적이 있는데 더무지 그 시절에 먹던 그 맛이 나질 않아서 그 후로 다시는 해보지 않았다. 학창시절에 먹던 모밥을 몇십 년 만에 맛있게 먹고 나니 그 시절 옛 추억이 마치 어제 일인 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더문시가지에서도 한참 떨어진 신기동이라는 편벽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더문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 더문시 제일 고급 중학교 운동장 남쪽 담장 옆에 겨운사택이 있었는데 기숙사는 그곳에 섰다. 더문에 올라와 초중 고중을 다니는 고향마을 아이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었다. 기숙사는 가운데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옷방에는 남자애들이 자고 여자애들은 식모 언니와 함께 아랫방에서 지냈다. 그때 우리 신기동 아이들 말고도 홍광향, 립봉촌 아이들도 몇 명 있었다.

부모님들이 번갈아가며 서술에 쌀이랑 감자, 무, 배추 같은 먹을거리와 땔감을 실어오고 돈을 조금씩 거두어 식모의 월급과 음식에 들어갈 양념 같은 것들을 해결하곤 했다.

20평방미터나 될까 말까 하는 기숙사 조건은 말이 아니었다. 좁은 방에서 거의 10명이나 되는 애들이 함께 지냈는데 저녁에 잘 때면 자리 싸움을 많이도 했었다. 겨울이면 너무 추워 누구도 문 옆자리에 누우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장난이 심한 남자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니고 때로는 자기 반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공부를 하려는 애들과 장난질을 일삼는 애들이 소리치며 싸우기도 했는데 식모 언니가 가운데서 제일 힘들어했다. 어떤 식모는 몇 달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도 했다. 그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며 버텨낸 애들은 나중에 중등 전문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해 그야말로 개천에서 령인한 격이 됐다. 그보다도 견뎌내기 힘든 것은 한창 왕성하게 성장하는 우리들의 식욕이었다. 그때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진 식모 언니는 장부를 만들어 매일 누가 밥을 몇 양씩 먹는지 기록했다가 월말이면 매 가정에서 먹은 만큼의 쌀을 내도록 했다. 우리가 먹는 반찬은 기껏해야 장국에 감자볶음, 김치뿐이었으니 한창 자라나는 남자애들에게는 턱없이 부족이었다.

하지만 밥을 많이 먹으면 집에서 그만큼 쌀을 내놓아야 했으니 집집마다 가난에 쪼들리던 그 시절에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모우밥을 해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돌아오면 식모 언니한테 모우밥을 했는지부터 물어볼 만큼 기다려지는 날이었다.

무밥을 하는 날이면 식모는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가마솥에 쌀을 안지고 무를 깨끗이 씻어 세 칼에 썰어서 밥우에 듬뿍 얼려놓는다. 한참 지나면 솥뚜껑이 들썩이며 하얀 김이 씩씩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공부를 하다 말고 아예 가마목에 엉기종기 모여 앉아 소뚜껑을 뚫을 기세로 가마를 걸탐스레 지켜본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2, 30분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뜸이 들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길어 보였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밥이 다 되면 식모 언니가 주걱으로 무와 밥이 고루 섞이게 저은 다음 그릇에 밥을 평평하게 담고 주걱으로 내등분하면 우린 여자애들은 보통 성냥을 먹고 식성이 좋은 남자애들이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어떤 때는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어도 남자애들이 많이 먹는다고 놀려줄까봐 입맛만 다실 뿐 더 먹겠다는 말을 못했다. 가마솥으로 지은 무밥은 용기가 자리를 흐르고 구수했는데 쌀은 적게 들고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무밥을 자주 해먹었다. 양념장도 지금처럼 갖가지 야채와 참기름으로 맛을 낸 것이 아니라 간장에 파른 소금 썰어넣고 고춧가루를 약간 넣은 것이었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그 시절에는 하루 세끼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만은 시골을 벗어나게 하고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부모님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뒷바라지를 했다. 자식들이 한 끼라도 배불리 먹게 하려고 집에서는 옥수수 밥을 먹더라도 우리한테는 입사를 보냈다. 집집마다 돈을 조금씩 내긴 했지만 간장이나 기름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으니 거기로 만든 음식은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 식모는 쌀 한 톨이라도 아끼려고 무밥과 가지밥, 감자밥을 자주 해줬고 그때마다 공부하느라 허기진 아이들은 허겁지겁 맛나게 먹곤 했다.

가난한 시골 아이들은 용돈도 별로 없었기에 사탕이나 과자를 사 먹을 형편은 더구나 못됐다. 학교로 가는 내구리 옆에 작은 상점이 있었는데 그곳의 각종 먹을거리들은 우리들한테 그림의 떡이었다. 기껏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튀김 옷을 입힌 20전짜리 땅콩이었다. 량이 형편없이 적었기에 하나를 입에 넣고 쪼개고 쪼개서 여러 번 나눠 먹었다. 20전짜리 땅콩을 사 먹을 돈조차 없는 친구와 어선더선 나눠 먹으면서 뭐가 그리 재미나는지 항상 깔깔 웃으며 다녔었는데 지금 그 친구는 혼촌에서 매우 큰 규모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는 20전짜리 땅콩이 아니라 하나에 몇십 원씩 하는 사탕이라도 아낌없이 사줄 수 있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 가난했던 시골 아이들의 20전짜리 땅콩에 얽힌 이야기는 두고두고 꺼내볼 서글프지만 재미나는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사는 기숙사에서부터 더문시 재호중학교 교수청사까지는 걸어서 20분가량 되는 거리였는데 남산로로 올라가는 길목에 철길이 섰다. 더문역의 열차와 화물차가 기차 머리를 바꾸는 시간이면 철길 건넘길이 막히곤 했는데 반시간 넘게 기다릴 때도 있었다. 담이 큰 남자애들은 기차가 느릿느릿 움직일 때면 잽싸게 기차 간 사이로 건너가곤 했지만 여자애들은 겁이 많다 보니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려야만 했다. 더문시 제1고급중학교와 더문시 철로 제2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시내로 내려와야 했고 남산로와 집중촌, 어공촌에 집이 있는 학생들은 올라가야 하는데 길목이 꽉 막히는 바람에 늘 교통체증이 생기곤 했다. 그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끔찍하다. 중학교를 다니던 3년 동안 매일같이 그 길로 다녔었는데 사고가 빈번히 생기자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석 후에 류교가 놓이게 됐다.

오래간만에 그륙교를 건너게 됐다. 다리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북쪽으로 륙사가 요구한 도문역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저선으로 화물차가 나가는 철길이 보였다.

쭉쭉 뻗어있는 철길우로 화물열차가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리며 오가는데 고속열차가 개통된 후로 옛날 도문역은 이젠 여객 운송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화물 업무만 취급하는 역으로 남아 그 전날의 북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사뭇 횡댕그렁했다. 우리가 다니던 더문시 제5중학교도 점점 학생 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더문시 철로 제2고급 중학교, 더문시 월청진 중학교와 합쳤다. 그러다가 더문시 제1고급 중학교 예토에 새 교수청사가 락성되고 중학교와 고종이 또 합치게 됐다. 육교에서 바라보니 서쪽에 번듯하게 지은 청사가 보이건만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했다. 어쩐지 마음이 씁쓸해났다. 육교를 내려오면서 불현듯 기숙사에서 함께 부대끼며 공부하던 친구들이 생각났다. 밤늦게까지 이학스를 공부하던 숙이랑 정희랑 전일이는 잘 살고 있는지, 공부하는 아이의 담을 쌓고 못된 장난질에만 머리를 굴리던 개고생이 정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텔레비전 전속극을 너무 보고 싶어서 무턱대고 렴치없이 드나들어도 말없이 받아주시던 마음씨 좋은 김선생네 내외부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을 때가 많다.

가난했고 세상 물정 모르던 학창 시절이었지만 돌아보면 아프거나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나면 추억이 되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과정이었을 뿐이다.

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학창시절의 서슴한 추억이 묻어있고 지난날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남산로 건넘길 더문시 재호중학교 더문역 서억이 담긴 옛 건물들은 하나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꽃 많은 그 학창시절의 이야기는 세월의 물결 따라 마음속에서 아지랑이로 피어오른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모든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상태가 하루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육체적인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눈을 뜨면 하루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의 질을 결정하는 한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를 들어 가벼운 운동을 시작으로 아침을 열고 단백질 아침 식사로 기운을 더두고 오늘의 핵심 계획을 세 가지만 메모해놓기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 피로를 확 가셔주는 나만의 비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아침 더 가벼운 몸으로 깨어나 에너지 넘치는 새로운 하루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해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 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현재 혁신 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 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안 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가치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 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 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용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10년 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통합 브랜드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동부 통로의 중요한 허브인 흑룡강은 이때부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더욱 빠르게 통합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서비스 효율이 꾸준히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흑룡강이 통로 경제에서 착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보 다닌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중요한 통상구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분화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400대를 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2018년 수분화에서 첫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통과하면서 러시아 목재 수입의 중요한 허브가 됐고 2023년 컨테이너 환적장 캔트리 크레인이 전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 효율이 3분의 2 향상됐습니다. 지난해는 철도 개량 공사가 완료돼 열차 시속이 55km에서 120km로 빨라졌고 로선 통과 능력이 2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장 용량 확대 개량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완공 후 환적 능력이 또다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또 다른 중요 통상구인 동강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이 통관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순찰하는 것과 비교하면 드론인 전체 구역 순찰을 단 30분 만에 완료해 효율을 80% 향상했습니다. 철도 신속 통관과 일주일 24시간 예약 통관 서비스 덕분에 열차 한 대당 가장 빠르면 30분 만에 통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열차가 그냥 국경을 통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착지에 금을 캐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가져온 안정적인 물류 통로를 기반으로 흑룡강은 경유 화물 유통에서 수출입 가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의 건설 기계, 지치알의 아미노산, 대경의 고급 자동차가 유럽으로 직통되고 러시아의 목재 비료, 유럽의 자동차 부품은 흑룡강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년간 통행량은 1036대에서 5000여 대로 증가했고 27개 로선이 14개 국가와 국내 60여 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 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 전략 지위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산업사슬 해외 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가공 하청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최춘학 부부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건요기계 회사의 년간 생산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중국인 자체 고품질 농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춘학 대표의 신심은 소규모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팀에서 나왔습니다. 직원구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

등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만이 생존과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건조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조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 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조기계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 본사 공급망에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4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가 신심 가득히 곱비를 받아지고 막 올라타려고 하자 말은 그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듯 호응 울부짖으며 엉덩짝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덕강이는 어지간히 당황하였으나 겁을 먹고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는 말자가를 힘껏 조이며 몸을 불쑥 솟구쳐서 안장을 잡았다가 말이 허리를 구부릴 때 등자를 딛고 다리를 날려 휙 하고 올라탔다. 말은 워낙 달갑지 않던 차에 등이 얼은 사람이 너무 가벼운 것을 느끼자 미친 듯이 네 굽을 안고 달려가며 뒤에 먼지를 뽀얗게 일으켰다. 덕강이는 말목에 바싹 엎드려서 두 손으로 갈기를 꼭 틀어쥐었다. 귓전에 바람이 싱싱 일고 양옆의 나무와 집들이 뒤로 휙휙 지나가는 것이 어렴풋이 눈에 안겨왔다. 덕강이는 갈수록 마음이 조급하여 났다. 말은 애당초 그를 염두에도 두지 않고 제멋대로 냅다 달리기만 하였다. 이제는 나팔수 아바이네가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말은 미친 듯이 마을에 뛰어들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황급히 길가로 피했다. 닭들이 푸드득 날아나고 오리들은 빡빡 소리친다. 삽시의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걸음내는 차 몇 대가 앞에 마주왔다. 덕강이는 더욱 당황하였다. 말이 그대로 내달리면 사람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는 급해 나서 여러 생각할 사이도 없이 아래로 내리꽂혔다. 군마는 자기의 기수가 떨어졌을 때 즉시 멈춰서는 습성이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모여들었다. 이윽고 나팔수 아바이네가 헐떡이며 달려와 걸음더미에 떨어진 덕강이를 일으켰다. 다행히도 걸음더미가 무문하여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덕강이는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나팔수 아바이에게 부축되어 쩔뚝거리며 탄부로 돌아갔다. 정치위원 진명은 이 일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나팔수 아바이를 엄하게 책망하였다. 나팔수 아바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덕강이는 삐어진 다리를 부담고 찬바람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1: 아, 정치원 동지, 아바이 탓이 아닙니다. 아, 제가 타겠다고 우겼습니다. 아바이 동작을 본따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말을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겁니다. 떨어지기는 했어도 아바이에게 또 한 수 배웠습니다.
0: 덕강이는 나팔수 아바이에게서 많은 재간을 배웠다. 나팔수 아바이는 진명 정치위원을 따라 산동성 위원회에서 온 사람이었다. 작년 덕강이가 정치위원의 연락병으로 되었을 때 정치위원 동지는 가끔 그에게 나팔수 아바이는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홍군에 참가하여 장정도 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 그의 임무는 이 몇 명의 꼬마들을 보살피고 지휘관들의 말을 거두는 것이었다. 덕강이네는 늘상 그와 장난질을 쳤으나 모두 그를 아주 존경하였다. 나팔수 아바이도

0: 매우 즐겨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을 알려주었다. 이를테면 행군 시 적들의 측면 사격을 받았을 때 말의 다른 쪽에 붙어서 말과 발걸음을 맞추어 걸으면 말한 필이 두 사람을 오모할 수 있고, 적들의 청탄이 머리 위에서 윙윙 소리를 낼 때에는 겁낼 것 없이 앞으로 돌격하고, 뿅뿅 소리가 날 때에는 재빨리 은폐해야 한다는 등. 그가 수많은 전투를 겪은 오랜 전사인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알의 총탄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였다. 한 번은 총알이 그의 바지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전투가 끝나자 그는 허허 웃으며 익사를 피웠다.
1: 요 녀석이 내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게지. 이 송가에게는 우리 한 집안 손오공에게서 몰려받은 요술이 있어. 1mm의 더딘도 없이 계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놈이 평생 가야 내 털끝 하나 못 다치지.
0: 그의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바이는 아이들처럼 해종일 입을 벙실거리며 어떤 강고한 환경 속에서도 태평스러웠다. 그는 젊은이들과 롱을 걸기를 제일 좋아하였다. 덕강이가 갓 입대하였을 때 정치위원 동지의 아내 소학교 교원인 후민이 왔다. 덕강이는 나팔수 아바이에게 쇠순물을 떠들여 갈때 어떻게 불려야 하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나팔수 아바이는 눈썹을 추켜세우며 정색해서 알려주었다.
1: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는 선생님이자 지휘관의 아내이니 예술이 있어야 하지. 그에게 우리 발로군도 점잔 타는 것을 보여줘야지. 점잔을 피워야 해. 넌 마님이라 불러라. 마님, 세수하십시오 하고 말이야.
0: 덕강이는 그가 매우 정색해서 말하는 바람에 시키는 대로 하였다가 그만 그 녀교원의 얼굴을 홍당무로 만들어 버렸다. 나팔수 아바이는 창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너무 우스워서 배를 끌어안고 돌아쳤다. 정치위원은 화도 났으나 웃음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아바이의 꿍꿍이 수작인 줄 알고 불러다가 한바탕 꾸짖었다. 나팔수 아바이는 그것이 더 재미나서 며칠 두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나팔수 아바이의 보살핌 속에 우수와 덕강이, 시어장 등 꼬마들은 어른으로 자라나서 모두 지휘관들의 호위병무로 되었다. 덕강이는 우두케 团장을 따랐고, 우수는 진명 정치위원, 시어장은 참모장을 따랐다. 한달전 우수를 데리고 임무 수행을 떠난 진명 정치위원이 오늘 과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 소식은 전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마치 전투 준비라도 다그치듯 바삐 돌아쳤다. 전신을 무장한 덕강이가 대문으로 군마 두필을 끌고 나왔다. 흰 것은 탄장의 말이었고, 성미 사나운 대초빛 서양 말은 그 자신이 타는 말이었다. 그는 털을 말끔히 쓸어낸 후 말의 안장을 지우고 백근을 조였다. 그리고는 담벽에 있는 쇠고리에 말을 매놓고 무더기에 서서 사면으로 뻗은 큰 귀를 두리번거리며 정치위원 동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야무진 집합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대는 모두 서쪽에 있는 사하강 모래불로 달려갔다. 이윽고 독강이의 차림새와 비슷한 꼬마 전사가 나는 듯이 달려왔다. 앞에 가까이 오는 걸 보니 참모장의 호위병 쇼장이었다. 그는 뛰어오며 외쳤다.
2: 도강이! 빨리! 빨리! 온다! 와!
0: 우탄장은 수염을 말끔히 밀었다. 그는 몸에 잘 어울리는 군복을 깨끗이 빨아입고 성큼성큼 대문 안에서 걸어 나왔다. 덕강이는 말을 끌고 그의 뒤를 바싹 따라 사하강 기슭으로 걸어갔다. 부대는 열병식을 할 때처럼 모래톱에 정연하게 대례를 짓고 서 있었다. 전사들은 입을 꼭 다물고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 있었다. 정창이 햇빛에 번쩍이었다. 구경 나온 군중들이 언제 후에 빈틈없이 몰켜 서 있었다. 우탄장은 가슴을 쏙 내밀고 고개를 들어 서쪽 방향을 바라보았다. 서쪽으로 뻗은 큰 기루에 먼지가 뽀얗게 날리더니 백여 명의 대호가 점차 나타났다. 앞에는 진명정치위원이 키가 작고 고무틱틱한 뚱뚱보와 고삐를 나란히 해서 오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명성이 매우 높은 류빠예였다. 류빠예는 교동토비사령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교동농민폭동군의 지휘관이었으나 오랜 기간의 산속 생활에서 농후한 비석습성이 자라났다. 그는 손 아래에 옥대우 같은 사나이 100여 명을 데리고 있는데 모두 다 보총 한 자루씩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명사수였다. 그들은 사방으로 또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로액하고 굽신거리지 않는 관리나 부사들을 만나면 남김없이 빼앗고 모조리 죽여버렸다.

0: 그들을 찾아가 호의를 받곤 하였다. 적들은 모두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1: 총 쏘지 마라! 오늘 저녁 이 류빠이가 볼 일 있어!
0: 류빠이에는 대오를 놈들의 포대 주위에 배치해놓고는 포대에 대고 이렇게 외치면 놈들은 정말 꼼짝달싹 못하였다. 놈들은 류빠이의 부하들이 이미 포대에 화구를 묘준하고 있어 위에서 조금만 움직거려도 총알이 틀림없이 화구로 날아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룡량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진명정치위원은 류빠이의 부대에 가서 달포나 지내며 담판하고 정치적 교양을 들이대어 끝내 그를 설복시켰다. 그러나 류빠이에는 아직도 많은 조건을 들이대고 있었다. 이를테면 자기의 대오를 재편성하지 말 것이며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떠날 권리가 있다는 등등이었다. 진명정치위원은 천천히 교양하면 꼭 그를 돌려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저께 진명정치위원은 편지를 띄워 모든 정황을 밝혔다. 우탄장은 그들에게 팔로군의 위엄과 군사적 풍모를 보이는 한편 환영을 표시하려고 미리 준비하였다. 부대는 우렁차게 환영 구호를 부르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었다. 구경하러 온 군중들도 함께 손뼉을 쳤다. 진명정치위원과 류빠이에는 모래톱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우탄장과 참모장이 마중 나갔다. 진명정치위원은 인사를 시키고 함께 대화 앞에 걸어와서 사열하였다. 덕강이와 시호장은 우수를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어깨 나란히 지휘관들을 뒤따랐다. 덕강이는 류빠이를 살펴보았다. 류빠이는 량볼의 수염이 더부룩이 자라고 턱에도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몸에는 널찍한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를 노끈으로 질끈 동이었다. 엉덩이 뒤에는 비스듬히 까만 칼집이 달린 큰 칼을 차고 있었는데 붉은 술이 치렁치렁하는 것이 몹시 위험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5월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누런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 것만은 매우 우스꽝스러웠다. 류빠이에는 사람들의 환영이 놀라웠는지 아니면 경멸스러웠는지 눈을 흘끔거리며 두터운 입술을 삐죽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보고 나서 기분이 언짢아졌다. 팔로군의 대오는 한 사람같이 가증하고 의기왕성했으며 병사마다 정신이 또렷하여 매우 위풍당당했으나 자기의 부하들은 긴 두루마기에 큰 조거리를 걸치고 모자를 삐딱히 쓴 데다 신을 질질 끌며 단정치 못한 얼굴을 제 나름으로 기우뚱거리는 것이 정말 오가잡탕이었다. 바로 제 자신과 우탄장을 비교보아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2: 겉만 번지르라 해서 무슨 짝에 쓴다고 그래? 체간 있으면 겨뤄봐야지.
0: 화가 난 류빠이는 불쾌해서 시답지 않게 생각했다. 우탄장은 줄곧 류빠이의 기색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류빠이의 표정을 보자 대뜸 알아차리고 매우 탄복해하는 어조로 말을 건넸다.
3: 류빠이, 당신의 훌륭한 사격술은 일찍부터 들어서 아는데 정말 한번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좀 솜씨를 보여주구려.
2: 무슨 말씀을? 다 뜬 소문이지요.
0: 류빠이는 너무 기뻐서 눈마저 가늘어졌다.

0: 그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무엇을 찾는 듯이 두 눈을 두리번거렸다.
1: 덕강이, 빨리 가서 준비해 놓소.
0: 우탄장이 명령하였다.
2: 단장 동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0: 줄곧 뒤를 떠나지 않던 나팔수 아바이가 앞질러 보고하였다. 그도 오늘은 탄장의 독촉에 못 이겨 턱이 시퍼렇게 수염을 빡빡 밀어 한결 젊어 보였다.
3: 두바에 저쪽으로 갑시다.
0: 참모장이 안내하였다. 류바에는 자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말을 듣고 더욱 기뻐서 속으로 생각했다.
2: 이 치들이 입에 신바른 소리는 아니군.
0: 드라마 숨바귀꽃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면 고향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머니들은 서로 정담을 주고받고 할아버지들은 장기 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먹는 수박은 그야말로 속까지 시원해지게 하면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고향의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여기는 나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고향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갈구고 닦아놓은 애틋한 삶의 토성입니다.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더욱 그리곤 합니다. 대련에서 근무하는 정민아 씨는 타양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즐겨 듣는 노래 날이 꽃을 요청해 왔는데요. 정민아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고향은 우리의 삶에 푸근함과 정겨움을 안겨주는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향에 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고 보고 싶었던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용정시의 최은자 씨는 여름이면 소꿉 시절 친구들과 함께 시내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면서 소꿉 시절 친구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소품 광고 찍던 날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머리를 번쩍 들고 예. 얼쏘 저 앞으로 내다봐. 그래야 달라. 얼쏘 예. 야. 곱게 그렇지 사뿐 사뿐 아름답게 그렇지 컷! 아 카메라 보고 웃지 말라는데 어째 자꾸 웃는가 말이오.
2: 그래요. 전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어찌다 나오는데 좀 잘 나와야 되지. 벌써 저 앞집에 복도에 엄마 보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잘하다 했거든.
1: 이거 이분 빨리
3: 웃게 해라. 그래도 우는 거보다 웃는 게 낫지 괜히.
2: 그렇지.
1: 그럼 엄마 엄마는 삐치지 말고 저기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어. 그 대사나 보여? 아이고
2: 예?
1: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웃음은 되는가 말이오. 아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2: 아이고 나는 텔레비를 찍는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야 어찌다 배우되는데 완전 사기나 죽게.
1: 글쎄 그건 다 돈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야 저 카메라 쳐다보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라 말이오.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하라 말이오.
2: 이거 보쇼. 야 근데 요 카메라 여기 진짜 떨리긴 있다. 저기 그저 쳐다볼 때면 고소 아랫다리 와들와들 떨기지 시긋땀이 쩔쩔 나면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1: 아이, 이모 아이, 저는 집에서 드라마랑 그렇게 많이 본다는 게 있지 미네 연기에 효과 없어.
2: 아 정말? 보는 거랑 직접 배워 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3: 그거는 다르다.
2: 아, 긴장했었겠다.
1: 말해줄게요. 잘 됐어? 이 연기란 건 말이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인데
2: 이거 그렇게 쉬운 누기나 다 배워하지.
1: 여가 말해 여가 나 강의라는데 어? 알지도 못하면
2: 그럼 동무 오래 말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3: 아니, 해봐라
1: 아니,
3: 네 해봐라 네 해봐라
1: 해서
3: 동무 해봐
1: 한번 잘 봐요. 내 하는 거 아리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동글동글
3: 아이고 지랄이다 지랄.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어쩌나냐. 아이고 저 돼지 대퉁으로 다 뚫고 나온다 야. 자 오늘이 시집가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난리다 난리.
1: 엄마 자는 내 시집 보내도 되니까
3: 가 오늘 가겠다잖아.
1: 엄마 엄마는 그래 저 돼지 새끼 중요하오 이 친아들이 중요하오.
3: 난 돼지 중요하다.
1: 엄마 나는 오늘 이 광고 촬영 우리 집 쌀 광고 촬영 꼭 찍어야 되니까 잘 됐어 야. 우리 오늘 이 영화에만 집중하자.
2: 오신다 이거 잘해야 돼.
4: 감독님 연습 잘 됐습니까?
5: 예.
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식으로 찍겠습니다.
1: 예.
4: 자 준비해 주세요.
1: 정식.
4: 저 카메라 준비. 준비. 저 배우들 위치해 주죠. 자 준비.
1: 이렇게 나오고.
4: 레디. 액션.
6: 잘한다. 우리 이 아들을
4: 위해 잘한다.
1: 야, 끝내내렸다 세포이로
4: 자살 주머니 넣어 이거.
6: 그렇지.
4: 아줌마
1: 힘. 야, 덥다.
4: 정겹게, 정겹게. 아 컷. 야, 아주머니,
6: 예?
4: 그 땀을 좀 정겹게 닦아주면 나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걸레로 뭐 때묻은 장판을 쭉쭉 닦는 것처럼.
6: 아, 아니다. 난 이제 영 정겹게 닦았는데.
4: 아, 어디 정겹게 닦았을까? 대수석성 문질러 놓더구만. 아이,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을까, 그게?
1: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4: 저, 다시 한번 닦아보죠. 다시.
1: 다시 닦어?
4: 예.
3: 장판에 다시.
4: 아가? 이야, 꼽지 일어나겠어, 꼽지.
6: 여보시오 감독님 장판에 빛이 바짝바짝 나.
3: 감독님 이제 저거는 우리 며느리 최대한 정거기 닦은 게 그렇소. 자야 원체 털터라.
4: 아 이거 보는 사람이 미네 감독 못 봤는데 어찐가.
6: 그래
4: 저 할머니 아유.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있잖아. 예? 대사를 외우죠. 예? 저 아줌마
6: 예?
4: 그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
6: 그래 뭐
4: 정겹게
1: 정겹게 예.
4: 그리고 그 뭐니까 장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장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4: 집에 귀한 자식이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닦아보셔.
2: 아들!
3: 아들! 네. 아,
2: 그랬까라 우리 강미다 하고 생각하고
1: 그렇지! 그렇지.
4: 자자자
1: 알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4: 자자자 한번 닦아보셔 한번 닦아보셔
1: 닦아봤어 응.
2: 알았지어 이거 여보 거봐 어찌까 이거 거봐라
4: 그렇지
2: 그... 야, 이 자식아, 니 숙제를 했냐?
4: 아니, 숙제는 왜 물어본 거야?
2: 야, 요새 전통 숙제라고 말하는구나.
1: 야, 야, 감독님, 이거 뭐 장파이 됐다, 아들이 됐다며.
4: 아이고, 남편이 됐다.
2: 이제 그만 아들이라 해.
4: 야, 야 이거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3: 아이, 글쎄 말이다, 야, 이게 야, 영화를 한번 찍는 게 더 밭에 나가 일 꽝꽝 하기보다 더 힘들다, 야. 아프세?
2: 야,
4: 일어서, 엄마 와서.
2: 감독님,
4: 예.
2: 내 이거 광고 촬영 잘 모르긴 해도 어째 이런 거는 진짜 배우들을 모시고 찍을 게지 우리 같은 촌사람들을 데리고 찍습니까?
4: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농민들이 직접 홍보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1: 옳습니다. 예.
4: 그래서 배우를 안 쓰는 게입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잘했습니다. 글쎄 믿음이 가서 좋긴 좋은데 야, 저 카메라 저게 빨리 쳐다볼까나 난 좀 막 긴장한다.
1: 에이, 감독님 예. 나는 지금 하나도 긴장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4: 아저씨는 너무 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 잡담 그만하시고 잠깐 예. 이제처럼 하되 숙제만 빼주세요. 예.
2: 아, 숙제만 빼.
4: 예.
2: 잘해.
4: 그리고 그
2: 잘해.
4: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부분까지 쭉 내려가겠으니까 어떻게 대사는 잘 외우셨습니까?
3: 아이고, 나는 아때부터 암기 내는 데는 선수야.
1: 아, 감독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만 안 됩니다.
3: 어제?
1: 엄마. 어? 엄마 이거 못하.
3: 어제 못하냐? 우리 세 식구에 탁.
1: 야, 엄마. 이 광고 촬영하는 게 무슨 애들처럼 장난하는 거니까
3: 그래 뭐
1: 엄마 이거 했다가 너 저녁에 거기서 큰 별로 알아누불 수 있어.
3: 아이고 마 내 알론다고.
1: 야 엄마 그럴까요? 여기 가만 앉아있어.
3: 아이고 야
1: 가만 앉아있어.
3: 이게 무슨
1: 감독님.
3: 소리야?
4: 왜?
1: 저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런 말을 쭉 빼버리셔. 나를 시키죠. 내 하면 안 되겠어.
4: 아이 그건 안 된다. 그 할머니 마지막 대사를 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이 아드님 같은 분이 나와서 희쩍희쩍 웃으면서 이 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시오. 그 누김이 있습니까?
1: 아이 나도 대사 있는 거 해보기 싶어 그랬는데.
4: 아이 됩니다. 이건 중점이기 때문에 빼지도 바꾸지도 못합니다. 되겠죠?
3: 감독이
4: 예.
3: 그래까나 이 부분에는 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가?
4: 예.
3: 아이고
4: 예.
3: 그러면 내사 잘해야 되지.
4: 예 잘해야지. 그 할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있잖아요. 저 앞집에 친구 할머니하고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셔. 긴장하지 않습니까?
3: 아, 알았어.
4: 예.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아이고 마 저 저래.
4: 예. 한번 해보죠.
3: 아이고.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에 약수물을 먹고 자라는 녹색 잎쌀. 아이고 저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셔.
4: 이야
1: 와. 우리 엄마 1등이요. 우리 엄마 1등이요.
4: 할머니 제일 잘했습니다.
1: 엄마 용합을 해드리겠다.
4: 이번엔 이렇게나 하면 됩니다. 예?
1: 예.
4: 되지?
1: 예.
4: 알았습니다. 자, 카메라 준비, 조명 준비! 배우들 준비해주세요! 저.
1: 저기요?
4: 자, 준비! 레디!
5: 알려고 하세요.
1: 에이씨! 빨리 이렇게 가만히 서셔. 벌려야지.
4: 자, 시작! 액션!
3: 아이고, 잘한다.
4: 그렇지.
3: 하나.
4: 좋습니다.
3: 어디야?
4: 쌀 주머니 내려놓고.
3: 잘한다.
1: 어우야! 어우야!
3: 정겹게.
1: 그렇지. 자, 좋습니다. 저. 할머니.
3: 잘한다.
1: 할머니. 대상.
3: 어제.
1: 엄마 재미요.
3: 엄마야, 대상. 엄마
1: 말하라고.
3: 대상.
1: 엄마 중간에서 빨리 아프고 말해야 되지.
3: 그래. 그렇수다. 우리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땅 맛있는 땅.
4: 하, 야, 할머니.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살진 땅, 마시는 땅 그게 말이 됩니까? 야
3: 네, 이제 그래서
1: 그전에 완전히 뭐 마시는 땅이라고 했구나. 그게 말이 맞어?
3: 야, 네 이제 그래.
1: 가만히
3: 뭐 이제 그랬어.
1: 보셔, 우리만 아이 된다는데도
3: 떨렸어.
1: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날 시키셔. 네 알겠어.
4: 아, 아저씨는 대사 없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비켜줘. 저 할머니
3: 야.
4: 너무 긴장해.

0: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가 저기 저 카메라 렌즈를 이제가 저기 우리 안에 돼지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죠.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잘어. 예. 잘어. 엄마. 아이고 언영 그렇게 얘기해줬으니냐. 아이 긴장하다.
0: 예. 자 우리 한번 해보기 전에.
1: 알았지.
0: 돼지. 자 준비.
1: 예. 아싸.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펜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돼지 맛있는 돼지야. 세상에
0: 한번 돼지 누나
1: 쌀 해랑강 펜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이 녹색 잎살
0: 그렇지.
1: 맛있는 쌀
0: 그렇지.
1: 세상에 둘도 없는 쌀
0: 그렇지.
1: 콱콱 먹어라.
0: 야, 야,
2: 할머니
0: 콱콱 먹어라니요.
1: 그럼
0: 야, 저 카메라도 왜 전국의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콱콱 먹어라 뭐 어떻게 될까.
1: 아이, 카메라 돼지라며.
0: 아이, 카메라는 돼지 맞는데.
1: 돼지 맞지.
0: 아이, 카메라 뒤에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돼지로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1: 그럼 속에 돼지 얼소 아. 돼지 아이요.
0: 아이.
3: 아 왜야.
0: 야, 아, 정말 답답하네 이거.
1: 아이, 모르겠다.
4: 야 엄마. 저 뒤에 시청자들은 돼지 아니고.
0: 예.
4: 저 이 감독이 돼지란 말이오.
0: 맞습니다.
4: 야.
0: 뭐해라 아까.
1: 아이 좀.
4: 아이 미안하다 감독님. 야. 내 거기서야.
0: 야
4: 엄마. 엄마 때문에 내까지 요즘 막 헷갈려.
1: 뭐야 나도
4: 어쩌 이거
1: 어리어리해서 모르겠다. 야,
4: 야 이거 저것도 못하 어째
1: 떨려서 감독님.
0: 예.
1: 저 차라리 저 우리 시어마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시어마이 이 평상시 동네에서 중점 발언을 혼자다 한다. 말씀이 영 잘한다. 혹시 안가?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긴장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지.
0: 아이, 뻔히 적어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즉흥을 어떻게 안가?
4: 아이, 할 수 있습니다.
1: 감독님,
4: 마지막을
0: 한 번 모르겠대.
1: 예?
0: 예, 마지막을 한번 지키죠.
4: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4: 아야, 오랜만에. 엄마! 엄마!
1: 야!
4: 야, 엄마 이게서 뭐야?
1: 야, 엄마, 엄마
4: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이거 어제는 몇십 번 연습했어. 엄마,
0: 저 이번에 들린 다른 집 같은 게스네.
4: 이거 다른 집 같은 있는다. 어째?
1: 어머니, 우리 이거 다시 막에 몇십 번
4: 연습했습니다.
0: 저 준비, 레디,
4: 부탁할게요, 엄마.
0: 액션.
4: 자, 엄마.
1: 긴장하지 말고.
4: 긴장해 하지 마. 이러서 마음대로 말아. 액션.
1: 어머니, 빨리 말하죠. 그렇수다. 농사라는 거는 이 한우를 믿고 가는 거라. 올해는 우리 대풀이 들어서 농민들이 얼굴에 그저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구만. 아이고, 3년 전에 우리 촌에 큰 홍수 들어서 우리 이 마을 껍질 한 벌 쫙 뺏겨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암두. 이 안에 이 젊은 애들 손읍 없어. 이 손읍, 이 손읍.
4: 엄마.
1: 이 노인의 손보다도 더 토실토실하구만. 아이고, 그래도 나라 정책이 좋아가지고 세지부 재준다, 빈곤호 탈출을 시킨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꽃피었었구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금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쏟아서 혼을 심어서 가꾼 이 녹색 잎사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옵소. 건강하옵소!
5: 많이 드세요!
0: 오케이! 최고입니다!
1: 오케이라고!
0: 야,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세상에 내놓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묵묵히 살아오신 우리의 어머니들. 곱던 얼굴에는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나 둘 세월의 잔주름으로 기포만 갑니다. 6월 26일은 훈춘시 신안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금선 노인님의 84주세 생일이랍니다. 훈춘시 자연자원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 김군 씨는 아들,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한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노년을 잘 보내시라를 요청해왔는데요. 김금선 어머님께서 만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혜연 씨는 어린 시절 명절이 돌아오면 기대감에 부풀어 마음이 무척 설레었고 기분은 한층 들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혜연 씨는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밥상보다 못하다면서 고향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사랑하자 우리 연별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바로 성장의 계절이고 정열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고향의 여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저 인위에 开始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속담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단일 지시자 또는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배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데는 한 명의 사공이 필요하듯이 많은 프로젝트, 결정과정 또는 조직에서는 통일된 지시와 단결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거나 권한을 행사하면 목적이 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옛날 한 마을에 재능이 뛰어난 목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강가에 위치해 있어 물길을 통해 다른 마을과 거래를 주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구에 더 큰 배를 만들어 물건 수송 효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것은 5인의 목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각각의 목수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수는 나무를 선택하는 데 매우 뛰어나 가장 튼튼하고 질 좋은 나무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수는 설계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배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수는 정교한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배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목수는 장식에 재능이 있었으며 배를 예쁘게 꾸미는 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목수는 일을 조율하는 데 능숙했으며 일정과 업무 분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모든 목수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목수는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나무를 찾아 헤매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두 번째 목수는 배의 디자인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결국 어떤 설계를 선택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목수는 조립 방법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목수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네 번째 목수는 장식에 너무 집중해 배의 구조적인 안정성보다는 예쁜 모양에만 신경 썼습니다. 다섯 번째 목수는 다른 목수들의 갈등과 혼란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정이 뒤처져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금이 고갈되자 만들어진 바에는 산으로 가는 길에 가깝게 보였다. 배는 불안정하고 결함이 많았으며 물에 띄우려고 해도 곧바로 가라앉을 것 같았다. 이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탄생했다. 이 속담은 그 후 세대를 거쳐 전해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전달해왔다. 이 속담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조직에서도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의견 충돌을 조정하고 일정과 예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일이 혼란스럽습니다.

0: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견 수렴의 중요성입니다. 너무 많은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견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역할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입니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업 생활에서 이 속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충돌하면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의견을 합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명이 리더가 되어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직업 생활에서도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양한 부서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더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의견 충돌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생활에서도 이 속담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 많은 의견이 충돌하면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서로를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생활에서도 이 속담은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명이 리더가 되어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급속히 변화하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명확한 리더십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리더십이 약하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책안이 제기되고 각 정당과 이념이 충돌할 때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을 합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만약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념을 강하게 주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목적이 다를 때 한 가지 목적을 공유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리더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고 리더십이 약하면 사회운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생활, 학업, 직업, 가정,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의 중요성, 의견 수렴의 중요성, 역할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속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 합리적인 정책 수립, 평화로운 사회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속담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성공적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고 우리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사용시간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깊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 이상의 역할을 하며 정보 습득, 소셜 네트워크 활동, 업무 처리, 온라인 쇼핑,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은 그 사용을 더 유혹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이에 따른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과연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목과 어깨의 통증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움츠리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목, 어깨, 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사용하는 스마트폰 목은 점차적으로 만성화될 수 있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손목이나 손가락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거나 스크롤을 하다 보면 손목과 손가락의 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목 염증, 손가락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이러한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눈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눈의 피로를 느끼거나 눈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라는 파장이 눈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며 장시간 노출되면 수면 장애,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는 여러 연구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거나 불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화면을 쳐다보게 되면 눈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디지털 눈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나아가 시력 저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 블루라이트의 영향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함께 정신건강 문제도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사람들 사이의 비교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보나 알림은 주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심리적 의존으로 발전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은 소셜미디어, 게임, 온라인 쇼핑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의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나아가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적극적인 의식 변화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용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스스로 시간표화하거나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내장된 시간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OS의 경우 스크린 타임 기능을, 안드로이드의 경우 디지털 웰빙 기능을 사용하면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설정해 두면 하루 사용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의식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즐기거나 독서를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취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추어 어깨를 이완하고 등을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의식적으로 지키면 목과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지나치게 꺾거나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손가락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화면 밝기를 적당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에 내장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야간 모드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면을 50cm 이상 거리에서 보는 것이 좋으며 이 30분마다 20초간 먼 곳을 바라보는 3-20 규칙을 실천하면 눈의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근육의 긴장과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1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짧은 휴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중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기 쉬운데 이를 풀기 위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크게 돌려주며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체를 좌우로 비틀거나 팔꿈치를 양옆으로 벌려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유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목 스트레칭을 통해 손목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손끝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지나친 비교나 과도한 정보 소비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소요되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교와 자극적인 정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의 교감이나 독서,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대면 소통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호흡을 깊게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면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대신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는 것은 정신적 여유와 집중력 향상에 매우 유익합니다. 걷기 운동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요가 등은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개인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가 인간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깊고 광범위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와 그것이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점차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줄어들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감정적 교감이 줄어들고 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면 소통의 감소는 특히 가족 간의 관계와 친밀한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교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지나치면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소통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미디어와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을 현실 세계의 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 세계에서의 인정을 추구하게 만들고 실제 인간관계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현대 직장인들의 업무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 업무 관리, 회의 일정 조율 등 다양한 업무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직장 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업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에 스마트폰 알림이 오면 업무 흐름이 끊기고 일을 다시 집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특히 다중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은 직장 내 불필요한 소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업무 외적인 대화나 소셜미디어 확인을 반복하게 되면 이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직장 내 시간 관리와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한 직장인은 업무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 만족도 감소와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사람들에게 자기 통제력 부족을 초래하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실제 사람들과의 대면 소통보다 디지털 소통에 의존하게 되며 그로 인해 감정 표현이나 인간관계 맺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불안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은 교육용 앱,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정보 검색 등으로 학습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학습 능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집중력 감소와 학습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응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과 디지털 웰빙 정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제한과 디지털 디톡스를 장려하는 정책,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 눈 건강 문제,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올바른 자세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돈이란 훌륭한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네, 플랭클린의 명언입니다. 네, 돈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하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단순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플랭클린의 명언을 보면 돈이란 훌륭한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명언처럼 돈을 나의 주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돈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정작 필요한 돈을 모으기보다는 내 돈에 쫓겨 사는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곧 돈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0: 네, 국내 여행지 코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출행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오늘은 게스트 박서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먼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0: 네, 서연 씨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국내 관광지는 어떤 곳인가요?
1: 네, 운남성 곤명입니다.
0: 아, 곤명에 대해서 아마 관심 가지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운남성 곤명은 또 봄의 도시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곤명을 소개하기 전에 운남성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간단히 해주시죠.
1: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인 사막고도가 있는 곳 중국 남서부 운남성은 말 그대로 구름이 지나는 남쪽이라는 뜻으로 사계절 내내 온화한 봄의 기온으로 가득해 순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운남은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성으로 월남, 미얀마, 라오스와 인접해 있는 데다 26개의 소수민족이 있어 신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0: 운남에는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려강, 샹그릴라, 옹룡, 설산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운남성은 풍경이나만큼 독특한 생활양식을 지닌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성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무지개의 고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은 다양한 민족, 문화, 음식이 어우러져 중국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준 운남. 그 중에서도 먼저 운남이 최대 도시인 곤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면 곤명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1: 네, 해발 1900m 위에 솟아난 도시 곤명은 늘 봄 같은 기후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공기가 맑고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로 인해 곤명은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천혜의 관광 도시입니다. 또한 월남, 라오스, 미얀마와 인접해 있어 동남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볼거리가 매우 많은 관광 도시입니다.
0: 그러네요. 지금 서연 씨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를 귀에 대고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멀리에 놓고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1: 조금 멀리에 두고 있습니다.
0: 근데 서연 씨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타고나게 좋은 분이시구나. 전화를 멀리 놨는데도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잘 들려서요.
1: 감사합니다.
0: 네, 다른 분 지금 연결.
1: 감기에 걸려서 되게 걱정했는데.
0: 아닙니다. 소리가 또 굵고 약간 감기 기운이 느껴지긴 한데 뭐 방송질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너무 명확하게 감사합니다. 발음도 좋으시고 잘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다른 게스트분도 연결할 때도 서연 씨가 지금 이 수화기, 전화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서연 씨처럼 시키려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곤명에는 또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도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곤명은 해저가 윤기하면서 기형적인 바위 숲을 이룬 성림과 중국 최대의 종묘 동굴인 구양 동굴, 중국의 6대 담수호인 던지, 소수민족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운남 민속촌 등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원래 또 운남 그쪽에는 또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민속촌이 또 있긴 했었네요. 예, 관광할 때 날씨가 좀 여행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곤명시에서 우기는 쾌적하거나 대부분 흐린 날씨이고 건기에서는 대부분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입니다. 온도는 일반적으로 3섭씨도에서 24섭씨도 사이 드물게 0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입니다. 곤명시를 방문하기 위하여 연중 가장 좋은 달은 4월 초에서 5월 말까지입니다. 운남성에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차나 버스 혹은 기차를 타고 수시간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횡단 산맥의 변덕스러움이 여행길에 길고 지루함을 주지만 이를 상쇄한 많은 다양한 매력으로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다른 곳과는 다르게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멀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럼 한 곳 한 곳 이제 설명하면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게스트분들이 소개를 하게 되면 아, 그 주변에 어떤 관광지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관광지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첫 번째 관광지는 성림입니다. 곤명의 성림은 해저가 용기하면서 기형적인 바위숲을 이룬 지형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곤명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곤명 여행세일의 관광지로 칭송받는 곳입니다. 자연이 오랜 세월 빚어낸 카르스트 지형의 조형미를 잘 보여주는 성림. 이름 그대로 뾰족뾰족 솟은 돌들이 마치 숲을 이룬 것 같은 성림은 총면적 3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장엄한 경관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0: 성림 관광지 대부분이 다 개방된 상태인가요?
1: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전체 부지의 일부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며 대성림, 소성림, 내고성림, 신성림 등 여러 구역으로 나눠지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주로 대성림과 소성림입니다.
0: 그러면 이곳을 구경하는 데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1: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만큼 넓어 이곳 관광 코스를 꼼꼼히 둘러보려면 최소 3시간은 필요합니다. 대성림 입구에 성림이라는 한자가 적힌 곳으로부터 관광은 시작되며 높이가 지각각인 돌기둥이 어우러진 모습은 예로부터 천하제일의 기괴한 경관이라고 불렸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깎여나간 거대한 바위와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얹힌 바위들, 코끼리 형상의 성림 코끼리 바위, 특히 망봉성 정망대에 올라 들숲의 바다를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0: 성림에서 그럼 또 어떤 풍경을 더 볼 수 있을까요?
1: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와 성림의 멋진 조화를 볼 수 있는데 맑은 수면에 웅장한 성림의 모습이 반사되어 비춰진 모습은 정말 멋지고 조물주의 솜씨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성림은 크고 높은 돌기둥이 빽빽하게 들어서 웅장한 느낌을 주며 곳곳에서 동물이나 사물을 닮은 귀한 괴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성림은 대성림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푸른 돌과 함께 조성되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성림은 대성림에 비해 5분의 1 정도 규모로 약 30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대성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내고성림에서는 호수와 동굴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0: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성림 구경 다 하고 다음은 어떤 관광지로 갈 수 있을까요?
1: 네, 다음은 곤명시 동쪽 약 90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양 동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0: 이 성림은 좀 들어본 관광지이긴 한데 고양 동굴은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상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고양 동굴은 중국 제3의 동굴로 동굴 안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단단한 협곡에서 10인승의 보트를 타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동굴 입구까지 협곡을 따라 약 600m 정도로 보트를 타고 절경을 감상하고 나면 본격적인 동물 탐사가 시작됩니다. 추울 정도로 시원한 동굴 안에는 종묘석과 석순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0: 그러면 언제 발견이 된 건가요, 이곳은?
1: 1984년에 발견되었고 1994년에 국가지정 풍경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향과 멀지 않은 거리에 성림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고향 동굴과 성림을 모두 둘러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시간이 여유 있지 않으면 하루에 두 곳 모두 관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또 그러네요. 하루에 이제 두 곳 다 관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정말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소연 씨는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을 또 처음 하게 됐는데 예전에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그 참여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1: 대학교 때 한 두 번 정도 참여했어요.
0: 그렇죠. 제가 왠지 이름도 좀 익숙하고 네, 약간 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여행 이제 그 국내 여행지에서 다녀온 곳이 혹시 있나요? 뭐 운남성 내에서 이제 다녀온 곳이 있다면 더 좋고.
1: 저는 국경절 기간에 북경에 다녀왔습니다.
0: 북경 여행은 어떻게 하셨나요?
1: 북경 여행은 친구랑 둘이 가게 되었는데 한 4박 5일 정도 다녀왔어요.
0: 지금 운남성 여행 오늘의 지금 앞에서 이제 성림이라 뭐 이런 내용 소개할 때는 기본상 뭐 자연 경관 같은 곳들이 지금 많이 열거가 됐잖아요. 네, 본인의 그 여행 취향은 이런 자연 경관 뭐 대자연을 감상하는 쪽인지 아니면 좀 도시다운 느낌이 많은 좀 스마트한 그런 여행을 원하는 편이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아무래도 자연적인 것 같습니다.
0: 덕희 씨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 덕희 씨도 대자연을 좋아한다고.
1: 힐링을 받으려고.
0: 그러네요. 저는 이제 큰 도시에 가도 여기보다는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배울 것도 있고 뭐 신기한 것도 있긴 한데 전 상대적으로 좀 이제 큰 도시에 비해서 약간 향촌이거나 아니면 작은 재래시장 같은 곳이거나 어쨌든 우리와는 문화가 조금 다른 곳이 좀 신선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 대규모적이 아니고 너무 그 규모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크지 않지만 좀 아담한 곳들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골목길 같은데.
1: 네.
0: 네, 사람마다 여행 취향이 다 달라서 지금 궁금해서 또 오랜만이라서 네, 여쭤보긴 했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노래 한 곡 이제 이어드리고 다시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전화 연결은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수화기 그냥 든 채로 전화 놓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다 끝나고 다시 또 불러볼게요.
1: 네.
0: 네, 그래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음악 이번 순서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행 가이드 국내 여행지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게스트 박서연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권명 여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서연 씨 다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박서연 씨 지금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권명 여행에 대해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뭐 성림도 듣고 여러 가지 이 명승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어떤 곳인가요?
1: 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전지입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파도치는 호수가 보이고 도보와 매우 가까이 호수물이 밀려와 바다가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0: 많은 갈매기와 파도치는 호수를 볼 수 있는 곳,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가면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여기에도 이제 또 물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 권명에는 소수 민족들이 많지 않은가요? 운남성의 소수 민족이 많잖아요. 권명에는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남 민족촌이라는 곳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운남성에 가면 꼭 들려야 할 곳인데요. 중국에는 민족촌이 두 군데나 있는데 광동성 심수와 이곳 운남성 곤명에 있습니다. 심수에 있는 민족촌은 중국 전역에 있는 소수민족이 다 모여있지만 운남 민족촌은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만 있습니다. 전체 55개 소수민족 중 운남성에는 5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소수민족의 화려한 복장 본 지방인들을 길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각 민족들의 주택 구조와 생활 양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운남 민족촌은 곤명시에서 북서쪽으로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1: 민족촌이라는 이런 곳에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민족촌이라 하게 되면 다양한 그 민족의 풍습들도 아마도 많이 모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자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소수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서유 씨?
0: 저 아직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우리 연변에 오셔서 우리 전통 복장을 입고 네. 사진 촬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걸 보면서 아 나도 외지에 가면 그곳에 소수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을 뭐 찍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또 그분들의 그런 행동이 많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딘가요?
0: 네, 다음은 서산입니다. 서산은 여러 가지 절과 화교의 항목업적을 가리는 남양 기공비와 소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곳인데요. 높은 산을 가파르게 오르는 케이블카로 그렇게 서산에 오르면 여러 가지 궁전과 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서산에서 다시 3호선 서산공원역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3호선을 타고 5일 노역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면 곤명 옛거리가 보일 것입니다.
1: 오, 옛거리.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골목길처럼 네. 혹시 또 뭐 상업거리 이런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떤 거리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전통 건물로 된 현대식 시장으로 옛 중국거리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의류, 공예품, 골동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전통 음식을 맛보거나 특산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남강 보행거리도 있습니다.
1: 보행거리 하게 되면 연기를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거리를 거니기 좋아서 많이 뭐 거니는 편이신가요, 서연 씨는?
0: 네, 요즘에는 다이어트도 할 겸 많이 걸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다이어트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뭐 음식, 식단 조절 아니면 운동
0: 네,
1: 결합?
0: 아무래도 음식, 식단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입장에서.
1: 근데 보통 이제 그 걷는다 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걸으세요? 어떤 분들은 저희 이제 공원 근처에 또 살기도 하니까 공원에 나와서 산책해서 공원에 이제 또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서 걷거나 뛰거나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서윤 씨는 어디에서 걷나요? 이런 보행거리 같은 데를 찾나요?
0: 주로 집 앞에서 많이 걸습니다. 특히 뭐 저녁 시간대 사람이 좀 적을 때 노래를 들으면서 걸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이 걷는 것도 사람마다 좀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 남강 보행거리처럼 정말 뭐 상업거리처럼 이런 곳에 가서 걸으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집중적으로 그냥 숨가쁘게 좀 걸어야 한다. 심장이 약간 빨리 이제 호흡도 좀 빨라지게 걸어야 한다라고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좀 복잡한 곳을 피해서 걷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남강 보행거리 어떤 거리인지 쭉 상세하게 얘기 들어볼게요.
0: 네, 곤명 옛거리에서 1km 걸으면 도착하는 남강 보행거리는 곤명시에서 가장 활기찬 상업거리 중 하나로 상점, 레스토랑, 카페, 예술공방 등이 밀집한 곳입니다. 주로 쇼핑, 식사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꽃, 가죽, 공예품, 모자, 가방 등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 음식부터 서양식 요리까지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고 저녁에 한잔하기 좋은 곳이나 칵테일 바

0: 물건 뭐 쇼핑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가 이제 곤명은 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이동한다면 또 어떤 곳이 가게 되나요?
1: 네, 다음으로 금마벽계방입니다. 고명의 상징 금마벽계방은 남강 보행거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금마는 황금색 말과 말을 가리키는데요. 벽계는 옥색 닭 문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저녁 조명이 멋있으니 남강 보행거리에서 충분히 시간 보내고 밤에 보러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0: 금마 벽계방 기억해 뒀습니다. 곤명은 꽃의 도시로도 불리는 곳인데 꽃과 관련한 뭐 관광지가 있는지 아니면 화훼시장 같은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꽃시장 도남 꽃시장은 사실 관광지는 아니지만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깨끗한 건물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으니 꽃을 감상하기 즐기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곳을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0: 가게 되면 아마 다양한 종류의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관람하고 또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곳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그 다음 곳은 관도 고심입니다. 이곳은 중국식 건축물과 돌담길로 된 전통 마을입니다. 상점 위주의 곤명 옛거리나 남강 보행 거리와는 달리 마을 안에 다양한 역사적 건물과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천천히 거닐며 중국 역사와 문화 체험을 하기 좋은 곳인데요. 현지 음식을 맛보거나 전통 공예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0: 끝으로 이제 여행의 마지막 날에 방문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곤명의 마지막 날인 추허 공원을 추천합니다. 오전에 방문해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호수에 우아하게 비치는 공원 풍경을 느긋하게 산책하며 곤명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시간을 즐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서희 씨가 저희 방송 예전에 했을 때가 이제 대개 몇 년 전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1: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학창시절이었죠.
1: 네.
0: 대학교 시절. 와,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취직도 하고 아니면 뭐 본인 스스로 사업하거나 뭐 사회인으로서 독립을 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일을 하시고 있나요?
1: 저 사실 취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생을 금방 졸업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동안 또 그 연구생 공부도 마치셨네요.
1: 네.
0: 잘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곤명 여행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관광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1: 네.
0: 네. 본인의 취향에 비춰본다면 아니면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갑자기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한 곳을 고르라면 어떤 곳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1: 저는 게으림 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게으림 여행. 네, 게으림 여행 가게 되면 전 제일 처음에 예전에 정말 10여 년 전에 너무 가본 지 오래돼서 근데 거기 가서 기후가 확 다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왠지 약간 그 습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가을철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게으림에 또 이제 강도 많고 그렇잖아요.
1: 네, 그리고 자연 풍경이 맞아요. 되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자연 풍경이 이뻤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연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인지 저는 거기에 갔을 때 그쪽에 이제 뭐 특색 음식이나 이런 게 잘 입에 맞지 않았던 네 것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뭐 리강의 그 물고기를 뭐 이제 요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이제 물고기는 바다 물고기는 괜찮은데 일반 그 밀물고기라든가 이런 게 약간 모래 냄새처럼 그런 게 제가 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무쪼록 그때는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 풍경이 좋으니까 대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가보기를 추천 이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한 곳 중에는 있나요 혹시?
1: 오늘 소개한 곳 중에는 아무래도 꽃시장.
0: 아하, 화훼시장 같은데 도남 꽃시장.
1: 네, 추천드립니다.
0: 어, 꽃을
1: 여자 여성분들은 꽃을 좋아하시니까.
0: 네, 여행 중에 꽃을 사거나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분상 좀 전환을 위해서 네. 꽃을 사다가 이제 호텔이라도 좀 꽂아놓고 싶고 그게 네. 여자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전화.

0: 연결로 권역 여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박세윤 씨 본인도 오늘 소개한 여행지도 나중에 이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게스트 박서연 씨와 함께 권명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계절이 봄과 같다 해서 권명을 봄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꽃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권명은 또 꽃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봄의 도시, 꽃의 도시 다 얼마나 이쁜 수식어인가요? 네, 이런 권명에서 이제 여행하면서 봄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로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움을 담았을까 얼굴에 웃음꽃 피었네.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꽃향기 풍기며 어느 멋진님께 시집을 가려나.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불러본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현재 혁신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 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안 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같이 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룡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10년 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통합 브랜드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동부 통로의 중요한 허브인 흑룡강은 이때부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더욱 빠르게 통합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서비스 효율이 꾸준히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흑룡강이 통로 경제에서 착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보다는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중요한 통상구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분화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400대를 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2018년 수분화에서 첫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통과하면서 러시아 목재 수입의 중요한 허브가 됐고 2023년 컨테이너 환적장 캔트리 크레인이 전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 효율이 3분의 2 향상됐습니다. 지난해는 철도 개량 공사가 완료돼 열차 시속이 55km에서 120km로 빨라졌고 노선 통과 능력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장 용량 확대 개량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완공 후 환적 능력이 또다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또 다른 중요 통상구인 동강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이 통관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순찰하는 것과 비교하면 드론인 전체 구역 순찰을 단 30분 만에 완료해 효율을 80% 향상했습니다. 철도 신속 통관과 일주일 24시간 예약 통관 서비스 덕분에 열차 한 대당 가장 빠르면 30분 만에 통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열차가 그냥 국경을 통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착지에 금을 캐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가져온 안정적인 물류 통로를 기반으로 흑룡강은 경유 화물 유통에서 수출입 가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의 건설 기계, 지치알의 아미노산, 대경의 고급 자동차가 유럽으로 직통되고 러시아의 목재 비료, 유럽의 자동차 부품은 흑룡강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년간 통행량은 1,036대에서 5,000여대로 증가했고 27개 노선이 14개 국가와 국내 60여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기획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전략지위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산업사슬 해외 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효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 가공 하청 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효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최춘학 부부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건효기계 회사의 년간 생산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중국인 자체 고품질 농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춘학 대표의 신심은 소규모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팀에서 나왔습니다.
직원구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만이 생존과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권역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역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 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유기기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 본사 공급망에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9번째 시간입니다. 어둠이 깃든 도시에 네온등이 반짝인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한병선은 한목지를 불러 소파에 앉힌다.
1: 자자자자 아들아.
2: 아버지.
1: 너네 회사 얘기 좀 해봐라. 어떤 상황인지.
2: 아버지. 우리 회사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맞춰봐요.
1: 음료수 공장에서 뭐 50만이 되겠냐?
2: 대우 우습게 보시네.
1: 100만이라도 돼?
2: 지금 상태라면 1000만은 돌파할 수가 있어요.
1: 뭐?
2: 입이 딱 벌어진 거 봐요.
1: 음료수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2: 믿기지 않으시면 장부 보여드릴까요?
1: 정말 상상이 안 되는구나. 음료수 장사년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2: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음료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1: 하긴 여기 날씨가 어둡답냐.
2: 그러게요.
1: 저기 아들.
2: 네.
1: 그럼 다음 목표를 말해봐.
2: 이번엔 부동산 시장에 진출할까요?
1: 부동산이면 투자가 얼마나?
2: 못하기 좀 높긴 해요. 2000만 원 있어야 돼요.
1: 2000만?
2: 제가 지금 자금줄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심수에 국제투자회사가 있어요. CCI라고. CCI라고 들어봤어요?
1: CCI 몰라.
2: 전문 투자만 한 회사인데 일찍 심수에 자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동태도 없다가 근간에야 빌어서 상무대표를 파견했어요.
1: CCI.
2: 어때요? 회사 고문을 맡겼어요?
1: 내가 할 수 있을까?
2: 된대요 아버지. 아이고. 급별이 너무 높아서 안 돼요. 우리 둘이 의견 다툼이라도 생기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애시당초 그런 생각 마세요. 퇴직을 했으면 다 내려놓고 쉬세요. 꽃이나 가꾸고 향항도 가까우니 유람이 나가요. 차가 필요하면 제가 제공할게요. 놀랐잖아요. 정말 하시려고.
1: 야, 아들 그게 아니라 내가 늙었어도 어떤...
2: 아버지 헛된구 꾸지 말고 쉬세요.
1: 네?
2: 잘 자요.
0: 한목지가 한병선의 말을 중단시키며 부랴부랴 우층으로 올라간다. 혼자 남은 한병선은 그때까지 놀라움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혼자 중얼거린다.
1: 자신 늙었다고?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있어야지. 아이고, 2000만? 아이고, 자식, 다음도 크네.
0: 한목지의 사무실이다.
3: 들어오시오.
0: 당황한 표정의 왕씨가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가지고 온 보고서를 한목지 사무상에 놓는다.
3: 한의장,
4: 무슨 일이요?
3: 한의장, 품질 검사에서 발견했는데 어제 생산한 제품이 전부 불합격입니다. 저질 제품입니다.
4: 어떻게 된가요? 진 사장은 알고 있어?
3: 압니다. 근데 고집 쓰고 제품을 출하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4: 회사 교정이 있잖소. 불합격 제품은 절대 출하 못한다고. 왜 막지 않았소?
3: 막았습니다. 근데 유 사장이 안 계시니 진 사장은 우리 품질 검사 부문을 아예 무시합니다.
4: 물건이 나가지 얼마 됐어?
3: 반 시간쯤 됐습니다.
4: 알았어, 가보.
3: 예, 회장님.
0: 직원이 나가자 한목지가 바로 선성상에게 전화를 건다.
4: 성상아.
5: 형, 왜 그러? 운전 중이요.
4: 나 자네 동지에서 오전에 내보낸 물건을 당장 다시 실어오라고 해.
5: 실어오라고? 왜 그러? 여러 곳에서 물건을 기다리는데.
4: 자꾸 캐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0: 진심이 출하시킨 제품들을 도로공장으로 거둬들인 한목지.

0: 한 회장,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불합격입니다.
1: 어떻게 된 거요?
2: 상사, 당장 생산을 중지시키고 담당자들을 회의실에 모이라고 해.
3: 지금 중지하라고?
1: 당장!
4: 얼마 후 공장의 여러 부문 책임자들이 하나둘 한자리에 모인다. 첫사람으로 한목지 앞에 온 진심은 제품의 질보다도 제품 공급이 더 걱정이다.
5: 생산단을 왜 중지시켜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기다리는데.
2: 내가 정지시켜서 안 그럼 손실이 더 커지오. 직접 보.
0: 한 회장.
2: 말들 해보. 요즘 들어 제품 질량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된 거요?
5: 왜 다들 날 봐요? 내가 품질검사를 맡은 것도 아닌데.
2: 류 선생이 품질검사를 책임졌으니 설명 좀 해보세요.
1: 회장님, 보시다시피 노안이라 눈도 잘 안 보이는데다 매일 야근을 하니 몸이 안 따라줍니다.
2: 리집이 사무실 주임이란 사람이 대체 뭐? 류 선생이 노안이신데 안경을 맞춰드렸어야지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 품질 검사를 맡은 사람이 잘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다소. 게다가 연로하신 분을 왜 매일 야근을 시키오? 젊은이가 대체했어야지.
0: 저 한 회장, 류 선생 일에서는 제가 소홀했습니다. 확실히 제 잘못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2: 여러분, 효익만 틀어주고 질량을 홀수해선 절대 안 됩니다. 질량은 상품의 핵심이자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상품 질량을 중시해 주십시오. 됐어, 생산 라인을 회복시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제 다시 질량에 문제가 생기면 각 부문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4: 종사선이 호텔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한다.
6: 네, 알았어요. 답복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들어와요.
4: 노크 소리와 함께 크루스가 들어선다.
7: 안녕.
6: 크루스, 오늘 어땠어요?
7: 좋아요. 루시는요?
6: 저도요.
7: 루시 아가씨, 심수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6: 너무 잘 됐어요. 크루스 고마워요.
7: 그럼 우린 미국에 언제 가요?
6: 기다리세요. 심수에 가보고 결정할게요.
7: 심수? 여긴 어쩌고요?
6: 지금 상황을 보면 춘성은 아직도 라쿠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번에 심수에 가면 경제 상황을 알아보고 우리한테 알맞는 투자 항목을 찾아보겠어요.
7: 하지만 올 때 계획에 심수는 없었잖아요.
6: 크루스, 그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8: 서전아.
6: 아버지.
8: 잘 있냐?
6: 네, 잘 있어요.
8: 좀 전에 하와이 쪽과 통화했다. 너 지금 그쪽으로 가야겠다.
6: 지금요? 지금은 안 돼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8: 내가 이미 약속했다. 너 꼭 하와이에 가야 돼. 밀지 말고.
6: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4: 전화기를 놓은 종사손이 책상 앞에 마주 서 있는 크루스를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6: 크루스가 아버지한테 말했죠? 내가 심수에 간다고.
7: 제가요? 그럴 리가요. 난 여기서 아가씨를 직

0: 시켜주고 동무해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알겠어요? 절대 전화를 안 했어요.
1: 잘 됐네요. 심새 못 가게 됐어요. 이제 좋아요?
0: 잘 됐네요. 우리 같이 하와이에 가서 일광욕을 해요.
1: 안 돼요. 하와이엔 중요한 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쓴 심수에 가서 사람을 찾아줘요.
0: 심수에가 사람을? 누구를요?
1: 한묵지.
2: 심소씨, 한묵진의 집. 진애화가 유가와 마주앉아 담소를 나눈다.
3: 말도 마, 유가야. 심수는 정말 강성이랑 달라. 어? 뭐나 다 좋은데 너무 더워.
1: 에어컨 켜세요.
3: 아니. 에어컨은 안 돼. 에어컨 켜면 뼈마디가 쑤셔서. 에어컨 켜면 안 돼. 그리고 말이다. 전에 우리 집 마당이 얼마나 좋았니? 3층 지이라. 어? 이 집은 너무 높아. 어? 엘리베이터도 없고 올라오면 내려가기 싫고 내려가면 올라오기 싫어. 진짜 고역이다.
1: 그럼 음식은 입에 맞아요?
3: 어, 먹는 건 그나마 좋아. 해산물들이 너무 신선하다. 나 해산물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한석인 좀 안 됐지. 젊었을 때는 아무 탈이 없었는데 지금은 해산물도 못 드셔. 통풍 증세 했거든. 네. 그니까 조심해야 돼. 참, 늙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너한테 응? 한 소리 해야겠다. 우리가 언제 언젠데 이제야 보러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몰라?
1: 아지미, 오늘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3: 무슨 일인데?
1: 그게요, 제가 묵진의 회사 그만뒀어요.
3: 그만뒀다고?
1: 네.
3: 왜? 묵지가 널 괴롭혀?
1: 아,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요. 그게 사실 항목연구개발이 이미 끝났거든요. 제가 회사에 그냥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생활방식을 바꿔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됐어요.
3: 저 유가야, 너랑 묵지가 같이 일하니까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데 왜 나왔어? 묵지가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1: 아, 아니에요. 묵지 나한테 잘해요. 몇 년간 같이 일하면서 저도 돈 좀 모았어요. 근데 이건 제 혼자 생각이에요. 묵지랑은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3: 그럼 다행이고. 난 네가 잘하는 거 다 봐왔고 너와 묵지가 어려서부터 지냈으니까 둘이 같이 일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 우리 묵지는 어려서부터 속 많이 썩였어. 밖에서 일칠까봐 정말 걱정인데 네가 곁에서 챙겨주고 도와주면 난 한시름 놓았다.
1: 아지미, 묵지 경영을 잘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침착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름 넣으세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건 제 결정이에요. 묵지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환경을 바꿔보고 싶을 뿐 심수엔 그냥 있을 거예요.
3: 그래. 네 결정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존중해야지. 우리 한석이께서 귀따갑게 강조한다. 존중해줘.
1: 고마워요, 아지미. 아, 참, 그리고 이거요. 중요한 거니까 묵지한테 전해주세요.
2: 유가가 가방에서 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진애화에게 넘겨준다. 봉투 건년에 한목재 이름이 크게 씌워져 있다.
3: 그래, 알았어. 전해줄게. 유가야, 너 정말 결정했어?
1: 네.
3: 네? 그래, 뭐 니들 젊은이들의 일은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존중할게. 우리 한석이께서 맨날 존중을 강조한다. 유가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뭐 먹고 싶어? 해산물?
1: 해산물 말고 그럼 물만두 먹어요.
3: 먹어본지
1: 오래됐어요.
3: 네, 물만두 맛있지? 알어, 네가 물만두 좋아하는 거. 내 솜씨, 너도 알잖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2: 한편

0: 한목지와 선성상이 공장 생산 차관을 돌아다니며 감독하고 있다.
1: 저기,
2: 한 회장.
1: 아, 여자 만 안 떴어.
2: 요즘 제품이다 합격입니다.
1: 류 선생이 안 계시니 질량 검사를 자네가 책임지게.
2: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
1: 힘내게 젊은이.
2: 감사합니다.
3: 잘해봐.
2: 예.
0: 한목지의 사무실. 노크 소리와 함께 진심이 들어선다.
4: 회장님.
1: 진심이. 주머니 빗발친다면서.
4: 그래요. 숨쉴틈도 없어요.
1: 엄사하는 무슨. 진심이의 능력을 내가 모를까봐.
4: 칭찬 고마워요.
1: 이거 뭐.
4: 이건 퍼지 입찰 건거네요.
1: 드디어 이날이 왔어. 진심이 이거 뭐. 이 두 개는 국제 무역청사와 상업청사의 대표적 건물이요. 우리가 이 부근의 땅을 손에 넣으면 우리의 장래는 어마어마할까요?
4: 좋은 일이네요.
1: 맞어.
4: 근데 좀 걱정돼요.
1: 뭐가?
4: 힘들게 개척한 화동시장이에요. 이는 새로운 판매 경로고 또 이번 제품들을 끼워 팔 수도 있는데 중단하면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1: 모순되지 않소. 음료수 생산을 멈추지 않는 한 큰 영향은 없어. 리덕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면 회사 발전에 더 유리야.
4: 그러네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그러자면 자금이 큰 문제잖아요.
1: 자금은 용자를 쓰면 돼요. 국제용자기구 고급 대표 크루스가 이미 심수에 와서 인타 이탈서를 작성하오. CCI의 이목을 끌어보교.
4: 네, 알겠어요.
1: 가서 요가를 불러.
0: 습관적으로 요가를 부르려던 한목지가 곧 현실을 인식하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1: 습관이 됐네. 됐어, 나가보.
4: 갈게요.
0: 진심이 나간 후 소파에 기대앉은 한목지가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지와 진심이 크루스를 찾아온다.
4: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크루스 선생을 만나러 왔어요. 예약은 하셨어요? 네, 리덕 회사에서 왔어요. 네, 잠시만요.
0: 카운터 직원이 크루스에게 전화를 한다.
4: 크루스 선생님, 리덕 회사에서 오셨는데 언제쯤 들여보낼까요?
5: 10분 후에 들여보내세요.
4: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계셔서 10분 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0: 드라마 인생향연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0번째 시간입니다. 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지와 진심이 그루스를 찾아온다.
1: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2: 그루스 선생을 만나러 왔어요.
1: 예약은 하셨어요?
2: 네, 리덕 회사에서 왔어요.
1: 네, 잠시만요.
0: 카운터 직원이 크루스에게 전화를 한다.
1: 크루스 선생님, 리덕 회사에서 오셨는데 언제쯤 들여보낼까요?
3: 10분 후에 들여보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계셔서 10분 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죠.
4: 기다리기요.
3: 아, 두 분 안녕히 가세요.
4: 네.
3: 기회되면 잘 합작해봅시다.
4: 바라는 바입니다. 또 봬요.
3: 네, 안녕히. 조심히 가요.
0: 먼저 찾아온 손님을 바래고 난 크루스가 전화기를 든다.
3: 손님 들여보내요.
0: 한목지와 진심이 크루스의 사무실을 찾아 투명한 요리물을 녹화한다.
3: 들어오세요.
4: 아, 크루스 선생. 안녕하십니까. 리더 회사에서 왔습니다.
3: 아, 네, 반가워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4: 아, 고마워요.
2: 고마워요.
4: 아, 이분은 저희 회사 부사장 진심 씨입니다.
3: 아,
2: 제 명함입니다. 네.
3: 아, 고마워요. 리덕 회사라고 했죠?
4: 맞습니다.
3: 어제 리덕 회사에서 불량 냉차를 소각하는 걸 TV를 통해 봤습니다.
4: 네.
3: 원칙과 신용을 중히 여기네요.
4: 칭찬 고맙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3: 네, 그러세요.
4: 자,
2: 저의 항목기획서입니다.
4: 저희 항목기획서인데 앞으로 부동산 쪽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기획서의 발전 방향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아, 검토해 주십시오.
0: 한목진애와 마주 앉은 크루스가 기획서를 한 장 한 장 열심히 읽어본다.
3: 기획서가 마음에 듭니다. 훌륭합니다.
4: 아, 그럼 저희랑 손잡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3: 오늘 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기획서입니다.
4: 네.
3: 그런데 다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합작을 하자면 본부의 의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답복 드릴게요.
4: 좋습니다. 그러죠. 아, 그럼 수고하십시오.
3: 네.
4: 네. 자,
3: 아, 합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4: 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봐요, 크루스.
3: 안녕히.
2: 안녕히요.
3: 이쪽입니다.
4: 갈게요.
3: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히요.
0: 한목진애를 보내고 난 크루스가 다시 의자에 앉아 기획서를 들여다본다.

0: 문건에 사인한 한목재 이름을 발견한 그루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1: 한목재? 그럴 리 없는데.
0: 미국 리소당이 집에서 실내 골프를 치고 있다.

0: 네, 회장님.
1: 어, 크루스, 무슨 일인가?
0: 한묵지를 찾았습니다.
2: 전화를 받은 리소당은 한묵지라는 말에 한견에서 놀고 있는 손자 다니엘에게 눈길을 주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간다.
3: 아, 그래. 어디서 찾았나?
0: 명함장이 저한테 있습니다.
1: 현재 아주 잘 나가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랑 손잡고
1: 부동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
0: 리덕 회사라고 합니다.
1: 제가 보건대 앞으로 부동산업도
0: 괜찮은 항목입니다. 이런 기회는
1: 크루스
3: 루시가 줄곧 그를 찾고 있는 것 같네.
1: 그래서 말인데 루시한테는 함구하게 이 일을 절대
3: 말하지 말게. 그가 루시랑 만나면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서 그러네.
0: 저는 한묵지랑 고양이 쥐잡이 놀이 하고 싶어요.
3: 뭐? 무슨 소린가?
1: 그가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데
0: 그럼 제가 한묵지를 궁지로 몰아넣을 겁니다.
3: 어... 저기...
2: 한묵지의 이름은 리소당에게 있어서 불안함에 그쳤지만 질투심이 차오른 크로스는 보복을 꿈꾸며 한묵지를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으로 일을 간다. 한편 심소시 한병선이 진해화와 마주앉아 다짐을 딴다.
4: 여보, 우리 많은 말을 했는데 당신도 알잖소. 우린 이번에 기분 전환하러 온 거지 기분만 찌거나 부담 주러 온 것 더더욱 아니요. 지금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아, 첫째, 받아들인다. 아, 그럼 이틀쯤 더 있고. 둘째, 못 받아들이겠다. 절대 용납 못하겠다. 그럼 내일 당장 집에 가기요. 선택아.
5: 응? 그럼 며칠 더 있다가요. 헬멧도 샀는데 써보지도 못했어요.
4: 그러니까 아직 못 가본 게 많소. 그래도 대매사 소매사인 가봐야지. 안 그러소?
5: 가요, 가요.
4: 여보, 근데 난 당신 말을 못 믿겠어. 당신이라 사람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또 언제 갑자기 폭발할지.
5: 아니, 내가 뭐 어쩔게요? 약속했잖아요. 뭘 더 어떡하라고.
4: 여기 오기 전에도 약속을 했잖소. 네, 네, 안 그럴게요 하고선. 근데 어떻게 했소? 여보, 사람 좀 시름 놓게 행동에 옮기란 말이요.
5: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4: 시킨 대로 했소?
5: 했잖아요.
4: 결과가 다르잖소. 전혀 다른 결과잖소.
5: 그럼 원칙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냥 넘겨요?
4: 뭐가 원칙적인 문제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요.
2: 한편 종사전과 크루스의 관계를 알리 없는 한목진은 부동산 자금 문제로 여전히 바삐 보내고 있다.
6: 최심이, 나 지금 화태부동산에서 나오는 길이요. 알아봤는데 그 땅을 내일 오전 10시에 경영콜에서 경매하오.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CCI에 가오. 자금 지원만 받으면 우리도 신심이 있어. 10분 후에 CCI에서 만나기요. 아, 이따 보기요.
2: 한목지가 진심과 함께 다시 크루스를 찾아온다.
0: 들어와요.
6: 아, 안녕하세요, 크루스 선생님. 또 만났네요.
0: 네, 그러게요.
7: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6: 예.
0: 먼저 희 소식부터 알려드리죠.
6: 예.
0: 저희 CCI에서 위덕회사 기획서를 검토했습니다. 다들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1심에서 통과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 잘 됐네요.
6: 잘 됐어.
0: 이제 최종 결정만 기다리면 됩니다.
6: 아, 자금 문제가 빨리 확정됐으면 합니다. 이 땅이 곧 경매되는데 자금을 마련 못하면 합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이 심은 처음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리덕 회사는 실력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7: 크루스 선생, 시간이 긴박해서 그러니
2: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하면 안 될까요?
1: 저희 CCI는 역사가 긴 회사입니다. 전에 복잡했던 절차를 지금은 간소화했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계약서가 이만큼 쌓일 겁니다.
6: 아이고. 근데 여긴 중국이지 않습니까? 여길 국정도 좀 거래해줘야죠. 게다가 심소라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1: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 선생, 저희도 돈 벌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6: 뭐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보지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이만.
1: 걱정 마세요. 당신들 성공을 빌게요.
2: 우리라고 해야죠.
1: 아, 네, 우리죠.
6: 아, 우리의 성공을 빕시다. 그럼 갈게요.
1: 네, 잘 가요.
6: 또 봐요.
1: 조심해 가요.
2: 그로소의 사무실을 나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른다.
7: 회장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6: 그럼 아래서 기다릴게요.
7: 그래요.
2: 한목지가 먼저 1층으로 내려간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진심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데 어느새 곁에 다가선 크루스가 대신 잽싸게 눌러준다.
7: 감사합니다, 크루스 선생.
1: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식사나 같이 해요.
7: 네, 뭐 그러죠.
1: 아가씨 전화번호 저한테 있어요.
7: 네. 전화 주세요.
1: 그럴게요. 엘리베이터가 늦네요.
2: 1층에 내려온 진심이 자신 있는 표정으로 한목지에게 말한다.
7: 회장님. 그루스가 CCI의 고급 투자 대표니 저 사람만 잡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6: 흥미인계가 먹혀나 보네.
7: 그런 말 할 줄도 알아요?
6: 아직 날 잘 모르는군.
2: 토지 입찰 경매회는 약속된 시간에 열린다. 진심과 나란히 앉은 한목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경매회 참관 실력자들을 눈여겨 둘러본다.
8: 오늘 경매에 나온 4번 땅은 라호구 동문에서 서쪽, 남으로 북쪽에 위치했는데 정면적은 2만 평입니다. 4번 땅은 국제무역청사와 국제상무청사에 인접한 라호구의 경제와 상업발전의 중심입니다. 부근에는 선진적인 의료기관 및 많은 오락시설과 식당들이 있어 제3자 서비스업이 비교적 발달했고 교통이 편리할 뿐더러 많은 교육기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4번은 얻기 힘든 땅으로서
6: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을 몰랐는데 내 예상을 훨씬 초과했어.
8: 그럼 말에 입찰 가격을 제시해 주십시오.
9: 700만.
8: 700만. 700만을 제시했습니다.
9: 500만.
8: 900만입니다. 더 없습니까?
7: 1000만 원.
8: 예, 여사께서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한 번. 더 없습니까? 1000만 원 두 번.
9: 1200만.
7: 가격이 너무 세요. 1200만 원.
8: 더 높은 가격이 없습니까? 1200만 원입니다.
7: 1300만 원.
8: 1300만 원입니다. 여사께서 1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300만 원 한 번. 1300만 원 두 번.
9: 1500만.
8: 1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낙찰 가격이 1500만 원일까요? 더 높은 가격 없습니까?
9: 1700만.
8: 1700만 원 한 번.
2: 가격이 높이 불러질수록 진심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다. 1700만 원의 높은 가격에 다들 혀를 내두르는데 한목지가 번호판을 높이 조켜든다.
6: 2000만 원.
8: 2000만 원입니다.
10: 너무 높게 부르네.
6: 그러게 봐.
8: 2000만 원 한 번.
10: 2000만 원까지 올리다니.
8: 2000만 원 두 번. 2000만 원 세 번. 낙찰입니다. 이로써 리덕 회사가 4번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번 경매 입찰 주최 측은 4번 땅이 앞으로 샘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리덕 회사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2: 박수 소리와 함께 한목진은 도지 입찰에 성공한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뒤쪽에 앉은 크루스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 한목지가 사무실에 들어서고 그 뒤에 선송쌍과 진심이 따라선다.
6: 그래. 한턱 낼게. 아, 낸다고. 그래.
11: 형님, 어떻게 됐어? 락사를 받았어?
6: 두 마리면 잔소리지. 그네 한 곱이 넘겼어.
11: 아, 그럴 줄 알았어. 형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잖소.
6: 알랑거리긴.
11: 진 사장, 얼마에 락찰 받았어요?
12: 2천만 원요.
11: 2천만? 그렇게 비싸게요? 형, 기초 가격이 500만 아니요? 아, 어떻게 그렇게 뛰었어?
6: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12: 회장님, 차관에 가봐야겠어요. 여슴 터지 때문에 뛰어다니다 보니 질량이 소홀했어요.
6: 그래, 알았어. 수고하오, 진심이.
2: 진심이 지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가기 바쁘게 선성상이 한목지에게 바짝 다가서며 묻는다.
11: 형, 나 여태 형의 뜻을 걸은 적 없어. 근데 이건 모험이 너무 크어. 2천만 원이면 부채가 너무 크어.
6: 확실히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이건 입장권이라 어쩔 수 없어. 오늘에 이렇게 한 건 남들한테 과시를 하는 거야. 누구도 감히 우리를 얍잡아 못 볼 거야. 자금은 문제 없어. CCR에서 지원받을 거야.
2: 어느 고급 식당. 크루스가 먼저 와 있는데 진심이 들어서며 악수를 나눈다.
12: 크루스 선생.
13: 진심 씨. 반가워요.
12: 반가워요.
13: 앉아요.
12: 고마워요.
13: 아, 한 잔 따를게요. 기분 너무 좋아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요.
12: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13: 왜 그래요? 기분이 별로인 것 같네요.
12: 아, 그래요? 괜찮은데요.
13: 경매 입찰에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축하해야죠.
12: 네, 고마워요. 근데 전 그 사업이 별로예요.
13: 네? 왜서죠? 우리 회사에 왔을 때만 해도 기분이 한껏 들뜬 같더니.
12: 아, 그랬었죠.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지금은 뭐라 할까. 아, 그 토지 입찰 가격이 너무 세요. 한 회장님이 지금 큰 모험을 해요. 회사를 궁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요.
13: 그럼 이번 경매 입찰이 마음에 안 들어요?
12: 그래요.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아마 포기하고 다른 항목을 선택했을 거예요.
13: 진심 씨는 선견지명이 있네요.
12: 과찬이십니다. 그동안의 사업 경험이죠 뭐. 근데 선견지명만 있으면 뭐해요.
2: 드라마 인생향연 9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현재 혁신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한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한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가치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 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 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용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10년 전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통합 브랜드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동부통로의 중요한 허브인 흥룡강은 이때부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더욱 빠르게 통합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서비스 효율이 꾸준히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흥룡강이 통로 경제에서 착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보 다닌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동부 통로의 중요한 통상구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분화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400대를 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2010

며 완공 후 환적 능력이 또다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또 다른 중요 통상구인 동강에서는 과학 기술의 힘이 통관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순찰하는 것과 비교하면 드론인 전체 구역 순찰을 단 30분 만에 완료해 효율을 80% 향상했습니다. 철도 신속 통관과 일주일 24시간 예약 통관 서비스 덕분에 열차 한 대당 가장 빠르면 30분 만에 통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열차가 그냥 국경을 통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착지에 금을 캐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가져온 안정적인 물류 통로를 기반으로 흑룡강은 경유 화물 유통에서 수출입 가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의 건설 기계, 지치알의 아미노산, 대경의 고급 자동차가 유럽으로 직통되고 러시아의 목재 비료, 유럽의 자동차 부품은 흑룡강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연간 통행량은 1036대에서 5000여대로 증가했고 27개 로선이 14개 국가와 국내 60여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기획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전략지위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산업사슬 해외 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 가공 하청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최춘학 부부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건요기계 회사의 년간 생산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중국인 자체 고품질 농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춘학 대표의 신심은 소규모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팀에서 나왔습니다. 직원구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만이 생존과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용량이 뛰어난 건요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요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 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요기계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본사 공급

전망이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5번째 시간입니다. 대호 앞 모래톱 중간에는 달걀 두 개를 올려놓은 상 하나를 놓고 거기서 30보가량 떨어진 곳에 모래 구덩이를 하나 파놓았다. 구덩이에서 100보쯤 되는 곳에는 흔 문짝을 세워두고 그 위에 분필로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관역을 만들었다. 류바이에는 구덩이 옆에 서서 총집도 없이 긴 가죽끈으로 목에다 걸고 괴춤에 찔러놓은 권총을 뽑아들고 사람들을 한 바퀴 쭉 휘둘러보며 총을 들었다.
1: 자, 왼쪽 것을 봐!
0: 말소리와 함께 총이 땅 하고 울렸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달걀은 까딱 움직이지 않았고 총알만 그 가운데 구멍을 뚫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류바이에는 우탄장을 향하여 거만한 웃음을 던졌다.
1: 단장이 한번 쏴보지요.
0: 우탄장이 자신 없다고 사양하자 류바이에는 정말 마치지 못하는 줄 알고 더욱 집요하게 권하였다. 우탄장이 못 맞히면 제재간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심산이었다. 우탄장은 거절하다 못해 덕강이가 넘겨주는 모젤 권총을 받아주었다. 그가 묘준도 하지 않고 별치 않게 손을 들자 총성이 울렸다. 여럿이 가보니 오른쪽 달걀도 맞구멍이 뚫렸다. 박수갈채가 또다시 터졌다. 류바이에는 속으로는 은근히 탄복하였으나 또 그까지 것 하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1: 선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물건이야 마치기 쉽지만 말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0: 그의 말뜻을 알아차린 우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가에 늘어놓은 전화선을 가리켰다.
2: 말해 어르시여.
0: 그 전화선은 놈들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가설한 것으로서 지면에서 10여 미터 높이나 되었다. 류바이에는 대답도 없이 말에 올라 나는 뜻이 달려갔다. 그가 총을 쳐들자 전주 후에 자기 주전자 하나가 핑 소리와 함께 박산이 났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갈채를 보내었다. 진명정치위원이 눈짓으로 덕강이에게 말을 끌고 나오게 했다. 우탄장은 민첩하게 백마에 올라 앞으로 질주하였다. 덕강이도 대춧빛 말을 내몰아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달려가는 두 필의 말은 하나는 새하얀 눈덩이 같았고 하나는 붉은 불뭉치 같았다. 한창 내탔다가 우탄장이 손을 한번 내줬자 찡 하고 전화선이 뚝 끊어졌다. 류바이

0: 그의 부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서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다. 팔로군에 이런 명사수가 있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계속하여 류빠예의 마가성을 가진 폐장이 보청으로 문짝을 쏘게 되었다. 그는 눈썹을 모로 치켜올리고 화약을 서너 근 삼킨 듯이 우락부락하며 걸어나와 대수롭지 않게 한 방 쏘았다. 맞은 쪽에서 붉은기를 휘둘러 중심을 맞췄다는 것을 알렸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총을 메고 경멸의 눈길로 자기의 적수 왕동해를 흘깃하였다. 왕동해는 잠깐 묘준하고 방마실을 당겼다. 그도 중심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먼저 쏜 총알 구멍을 뚫고 지나갔다. 마패장은 왕동해를 무섭게 흘겼다. 시합이 끝나자 류빠이에는 단복해 마지 않았다. 방금 올 때의 고만기도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특히 우탄장을 단복하여 마지 않았다. 이때로부터 류빠예에 대하오는 우드케의 한계 영으로 편입되고 상급의 비준을 거쳐 진명정치위원이 교도원 한 명을 파견하였다. 전하는 데 의하면 달과 해는 자매간이라고 한다. 언니인 달은 동생인 해가 대낮에 너무 부끄러움을 타기에 수노이 바늘 한 쌈지를 주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1: 누가 너를 보면 이것으로 찔러줘.
0: 그때로부터 은쟁방 같은 달은 부드러운 빛을 조용히 뿌리지만 해는 언제나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눈 찌르는 빛을 내쏘고 있다고 한다. 동구박 작은 강의 언제우 길목에는 두 아이가 갈라서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불꽃같이 빨간 술이 달린 날창을 들고 있었다. 햇빛에 날창이 반짝반짝하였다. 그 애들의 보드러운 얼굴은 볕을 받아 당장 기름이 흐르려는 듯하였다. 눈썹과 코끝에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돋았다. 비록 햇빛은 찌는 듯 따가웠으나 그들은 령리한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언제우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행리와 수자가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수자는 오빠 덕강이가 떠나간 뒤 아동단 단장으로 선거되고 행리는 꼬마 선생으로 되었다.
2: 예, 사람이 온다.
0: 보초서는 처녀애가 사내 애한테 귀뜸해 주었다.
3: 어, 여자야. 흰 보자기를 끼고 있어. 간부 같아.
0: 사내애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살펴보며 대답했다.
2: 그걸 어떻게 알아?
0: 처녀애는 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였다.
2: 외놈들과 매국노들의 어그랑수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 저번에 우리는 팔로군 옷을 입은 앞잡이를 붙잡지 않았어? 대충 해설 안 돼?
3: 그만 말해. 다 왔어.
0: 사내애는 그의 말허리를 뚝 잘라버렸다. 성매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두 아이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 미소를 머금었다.
2: 서!
0: 처녀애가 구령을 쳤다.
3: 어디 가나요?
0: 사내애가 따지고 들었다. 성매의 빨갛게 된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땀에 흠뻑 젖었다. 그는 농림모를 벗어들고 부채질을 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4: 너희 마을에 간다.
3: 동행증이 있어요?
4: 있지 않고.
2: 보자요.
0: 승매는 방긋 웃으며 흰 보자기를 왼쪽 겨드랑이에 옮겨 끼고 오른손을 깃달린 까만 초고리 안에 밀어넣었다. 그는 눈을 들어 강가에서 한 무리의 쪼무리기들이 나뭇가지에 올라 그네도 타고 물고기도 잡고 헤엄도 치는 것을 보고 눈썹을 약간 모았다가 갑자기 놀란 듯이 소리쳤다.
4: 아니, 이걸 어쩌면 좋아? 길에서 흘려버렸구나.
2: 흘렸다고? 그럴 수 없겠는데?
0: 처녀에는 그가 강에 있는 아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황을 정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다 통행증을 잃었다는 말을 듣자 더욱 수상쩍어 머리를 가로저었다.
4: 정말이야. 이봐, 너희들 보렴.
0: 성매는 정색해서 흰 보자기를 그들에게 내보이었다.
4: 나는 간부야. 날 통과시켜주렴.
3: 간부? 간부도 안 돼요. 간부라면 더욱 있어야죠.
0: 사내에는 틀지게 오금을 박았다.
4: 아, 그럼 좋아. 다음번에 올 땐 꼭 가지고 오지.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겠다.
0: 성매는 급한 듯 얼른 걸음을 뗐다. 두 아이는 급해놨다. 처녀에는 달려들어 성매 옷을 잡아당기고 사내에는 두 손가락을 입안에 밀어놓고 볼을 펄럭 내밀며 휙휙하고 경보를 알리는 휘파람을 불었다. 삽시의 사강은 법석 끓었다. 수업받던 아이들은 책과 석판을 내려놓고 나무 위의 아이들은 높고 낮은 것을 가릴 사이 없이 훌쩍훌쩍 뛰어내렸으며 수영하던 아이들은 옷도 못 입은 채 저희들의 무기인 몽둥이, 날창, 나무칼들을 들고 벌떼마냥 쓸어나와 눈 깜빡할 사이에 성매를 철통같이 에워쌌다. 서서던 사내에는 수자가 오는 것을 보자 급히 보고하였다.
3: 단장동무!
2: 단장동무!
3: 단장동무, 이 사람은 통행증도 없이 억지로 통과하려고 해.
2: 네,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거동만 봐도 나쁜 심보를 품고 있는 것이 뻔해.
3: 맞아.
0: 성이 나서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처녀에는 성매를 흘기며 한마디 덧붙였다. 성매는 매끄럽고 축축한 것이 발에 스치어 머리를 숙이고 내려다보았다. 가무잡잡한 알몸에 흙을 가득 묻힌 18살 나는 사내애가 아직도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옆에 서 있었다. 그 애의 영채도는 까만 큰 눈은 성매의 주위를 끌었다. 그 아이는 미꾸라지처럼 사람들 틈 사이로 뚫고 들어가더니 수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울상을 지었다.
2: 단장동무, 내 칼! 누가 내 칼을 가져갔어?
0: 성매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하였다. 그는 이 온우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4: 애들의 까만 큰 눈이 수연이하고 똑같구나. 정말 친형제들인데 그들의 어머니도 이렇겠지?
0: 수자는 덕견이를 관계 않고 몽톡한 코를 오똑 세우며 매우 오만 눈길로 간부라고 자칭하는 여인을 훑어보다가 거칠게 입을 열었다.
2: 여보세요? 어디서 와요?
4: 구에서 오지.
0: 성매는 그를 업신여기는 듯한 기색을 꾸몄다.
2: 구에서? 어느 구예요?
4: 바로 이 구지.
2: 구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못 봤는데?
4: 구의 사람을 너는 다 아니?
2: 거의 다 알아요. 여자는 다 만나봤어요.
0: 수자는 언짢아 퉁명스레 내쏘았다.
2: 당신은 말투만 들어봐도 이고장 사람이 아니구만요. 얘들아, 우리 수색해보자.
0: 그야말로 복세통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욱 달려들어 성매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밀치고 당기고 하였다. 보자기도 어느 아이가 날쌔게 빼앗아버렸다. 성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급히 수자의 손을 쥐고 웃으며

0: 말했다.
1: 어디서 왔어요?
2: 빨리 그만둬. 수자, 아니 단장.
0: 그는 주머니에서 통행증을 꺼내어 수자에게 넘겨주었다.
2: 아동 단장, 내 통행증을 보여주지.
0: 수자는 몹시 이상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까? 그는 행리가 받아준 통행증을 보고 바삐 아이들을 제지시켰다. 눈이 둥글해서 성매를 바라보던 수자는 그만 부끄러워 얼굴을 확 붉히며 개면쩍게 입을 열었다.
3: 아, 부녀 회장 동지, 정말 안 됐어요.
0: 성매는 생글생글 웃으며 수자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 보초서던 처녀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4: 너희들 탓이냐? 내가 잘못했지. 옳다. 이래야 놈들이 기어들지 못해.
0: 덕견이는 보자기를 빼앗아 들고 다른 애와 함께 뒤지고 있었다. 그는 모두들 손을 뗀 것을 보고 처음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가 수자가 불러서야 무슨 일인지를 깨달았다. 성매는 웃으며 보자기를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그를 끌어당겼다. 몸뚱이에 흙이 묻은 것도 아랑곳 않고 훌쩍 안아올려 볼에 입을 맞추며 기쁨에 넘쳐 말했다.
4: 꼬마 동생, 무엇이 두려워요? 정말 또릿또릿하게 생겼는데 이제 크면 꼭 훌륭한 천사가 될 거예요.
0: 성매는 수자에게 머리를 돌렸다.
4: 수자야, 가자. 어머니한테 가자.
0: 수연이는 상처가 나온 뒤 구 부녀 구국회 부회장으로 소환되어 전구의 사업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는 지금 많이 발전했다. 이 군은 군대를 원호하고 전선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현적으로 모범이었다. 여기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특히 수연이와 성매가 낮에 밤을 이어 사업한 결과와 떼어놓을 수 없었다. 수연이는 마음속으로 성매를 탄복해마지 않았다. 지금까지 많은 일에서 옳은 방법을 찾지 못하여 안타깝다가도 성매가 일깨워주면 대뜸 앞이 탁 트이곤 했다. 그는 다시는 성매가 경망하고 지나치게 열광적인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매의 대범하고 열정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성매를 친언니와 같이 대하였다. 사실 나이로 봐도 성매는 수연이보다 두 살 우였다. 수연이는 강영천과 멀리하였으며 생활면에서도 아주 적게 관심을 돌렸다. 이것은 결코 그가 강영천에 대하여 보는 견해가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날로 강영천이 훌륭하다고 느꼈으며 힘 잘하는 것 그를 따라 배웠다. 그는 성매야말로 강영천의 배우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조금도 질투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의 결합을 기뻐하였다. 그가 될수록 강영천에 대하여 일반적 동지의 범위를 초월하는 접촉을 회피하는 것도 오로지 이런 접촉으로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에 금이 갈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처녀는 한밤중 꿈속에서 깨어나 이 일만 생각하면 가슴속이 괴로움으로 바질바질 끓어올라 때로는 지어 눈곱이 젖어들며 뜨거운 것이 방울지어 떨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